또 추석을 맞아서 두 가지의 특별한 선물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먼저 뭐 어김없이 여러분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하루를, 특별히 추석 명절을 열어나가실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성경 네 구절을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추석 명절 이 말씀을 미루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하루를 견고하게 또 추석 명절을 풍성하게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왔는지 한 구절씩 또 소개해드릴게요. 자, 먼저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아멘. 참 이 추석 명절 가운데 너무 적용이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데 있어서는 속도를 좀 높이고, 말하고 또 성내는 데 있어서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이 복된 추석 명절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추석 명절을 맞아서 오늘 조금 더 가족과 친지들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또 행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받으시고 정말 마음 가운데 새기고 명절을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또 묵상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추석 명절 기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이 명절을 맞이하고 또 지낼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뭐 실시간 채팅에 뭐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이 말씀 씨앗 이미지 링크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이 말씀 구절들 잘 묵상하고 또 읽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이고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트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추석 명절 기간 더욱더 풍성한 기도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뜰한 오늘의 기도문. 자, 이 시간 여러분께 오늘의 기도문을 나눠드릴 겁니다. 샵 9330번으로 키워드 남겨주시면 답장으로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러분 뭐 운전 중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이제 바삐 이동 중이신 분들 뭐 사연을 하나하나 뭐 소개해드리지 않을 예정이니까 오늘 단어만 얼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도 바로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네, 추석을 맞아서 보름달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보름달이거든요. 네, 샵 9330번으로 보름달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기도문. 오늘 어떤 기도문이 준비가 되어 있냐면 오늘 특별히 추석 가정 축복 기도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바란다면 이 추석 때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이것을 함께 좀 뭐 식사 전이라든지 아주 길진 않으니까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목적으로 오늘 가정 축복 기도문, 특별히 이제 추석 가정 축복 기도문을 작성을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니까 네, 받기 원하시는 분들 네, 샵 9330번으로 오늘의 키워드죠. 보름달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문은 오늘과 내일, 오늘과 내일 방송을 통해서 배포해드릴 예정이니까, 자, 오늘 받으신 분들은 내일 또 한번 받아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동일한 기도문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오늘 보름달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추석 가정 축복 기도문 다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씨앗 또 꼭 받아가주세요. 추석을 정말 말씀의 은혜로, 또 말씀의 교훈으로 잘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네 가지의 성경 구절 준비했으니까 받으시고 읽고 묵상하며 나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서 문자 남겨주시는 동안에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프 워십의 찬송가 찬양 준비했습니다. 아, 참고로 오늘 방송은 1부, 2부 모두가 찬송가 찬양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힘차게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이 복된 명절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이프 워십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올게요.

네, 라이프 워십이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네, 경쾌한 찬송과 찬양 여러분과 나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그리고 청주와 충주, 충북 지역 FM 93.3MHz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의 뜰안 방송 네, 추석 특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랑의 뜰 안에서 추석을 맞아서 두 가지의 특별한 선물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말씀 씨앗 이미지 예쁘게 보름달 배경에 추석 느낌이 물씬 나는 말씀 씨앗 이미지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샵 9330번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말씀 네 구절 받으시고 그냥 기념품처럼 소장만 하지 마시고 읽고 묵상하고 마음가운데 새기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씨앗 이미지 샵 9330번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추석을 맞아서 기도문도 특별히 추석 가정 축복 기도문으로 작성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키워드 보름달이거든요. 네, 샵 9330번 보름달 네, 보름달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고 준비된 가정 축복 기도문 받으시고 이것 역시 기념품으로 와 받았다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정말 명절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만나면서 가족과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같이 식사를 하기 전에 이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이 기도를 짧게 한다든지 아무튼 좀 선하게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뭐 사정이 좀 여의치 않은 분들께서는 이 개인적으로라도 꼭 네,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사랑의 뜰안 오늘 1부와 2부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찬송과 찬양들을 쭉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찬송가 데이예요. 추석 특집 찬송가 찬양 메들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곡 한 곡 제가 정성을 다해서 선곡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졸음운전을 하시지 않도록 경쾌하고 또 밝은 느낌의 찬양 위주로 그렇게 선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들으시면서 또 따라 부르시고 또 함께 부르면서 고향 오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네, 정잘해의 찬양 함께 나누고 추석 특집 사랑에 대한 찬송가 데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곡을 준비했어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곡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추석 느낌이 난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사랑해트란 추석 특집 코너 본격 졸음운전 방지 캠페인 찬송가 데이 은혜 찬양 메들리 자 사랑해트란 안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서 야심차게 찬양의 대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2부 끝날 때까지 찬양을 여러분께 한가득 좀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특별히 찬송가 데이라는 이 타이틀이 붙어있는 만큼 찬송가 찬양을 위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메들리라는 또 타이틀을 붙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곡 한 곡 좀 간질간질 이렇게 찬양을 좀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길게 긴 호흡으로 찬양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들으시면서 풍성한 찬양의 은혜 만끽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 졸음운전 방지 캠페인이라고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차고 경쾌한 곡들을 위주로 좀 편성을 해서 여러분의 고향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졸음운전을 어느 정도 잘 방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양질의 찬송가 찬양을 선곡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먼저 스타트로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세 곡의 찬양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홍재 목사님의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이어서 연주 찬양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연주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자 그리고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이렇게 세 곡의 찬양 메들리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큰 은혜와 감동 결단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현재의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찬양 들으셨고요. 앞서 들었던 찬양 두 곡은 한웅재 목사님의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연주 찬양이었습니다. 기타 연주로 나의 죄를 씻기는 가을 분위기 물씬 나는 찬양, 찬송과 찬양들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사랑에 대한 추석 특집 코너입니다. 본격 졸음운전 방지 캠페인 찬송가 대 은혜 찬양 메들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앞서 들었던 세 곡, 아 이거 졸뻔했다, 아, 그렇게 막 힘찬 곡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앞서는 약간 좀 시동을 거는 시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부터 조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곡의 찬양 또 계속해서 전해드릴 텐데요.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아이빅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아계신 주 파운드의 찬양,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전해드릴 곡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쉐키나 찬양단입니다. 이렇게 세 곡의 찬양. 이제는 확실히 밀려오는 졸음을 떨쳐낼 수 있는 에너지가 분명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자, 힘찬 찬양 세 곡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보시죠.

자,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의 힘찬 찬양의 고백이었고요. 자, 앞서 들었던 두 곡 아이빅 미니스트리였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리고 파운드의 살아계신 주, 이렇게 세 곡의 찬양 메들리로 함께했습니다. 자, 사랑에 들한 추석 특집 코너입니다. 본격 졸음운전 방지 캠페인 찬송가대 은혜 찬양 메들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약간 네, 힘이 좀 나셨죠? 졸음운전이 조금은 방어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졸음이 밀려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같이 찬양을 따라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좀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2부 시간도 예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찬양은 그냥 듣지만 마시고 함께 따라 부르고 외치면서 정말 그 차 안이 축제장, 또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물론 집이나 혹은 차가 아닌 공간에서 듣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도 함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감동 한가득 받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거든요. 물론 2부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잠시 여러분께 또 사랑의 뜰 안에서 준비한 특별한 두 가지의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네, 샵 9330번으로 자, 오늘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 참 좋은 그런 말씀 네 구절 가지고 왔으니까 네,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배포해드리는 기도문이 있어요. 추석 가정 축복 기도문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샵 9330번으로 키워드 보름달입니다. 보름달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고 준비된 추석 가정 축복 기도문 다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송가대의 은혜 찬양 메들리 1부의 끝을 장식할 세 곡의 찬양. 이번에는 성악가 세 분의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박종호 성가사님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프라노 한경미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너 류하나의 온천하 만물 우러러. 이렇게 세 곡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인사드리고요. 2부 시간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계속해서 사랑에 들한 추석 특집 코너 찬송가 데이 은혜 찬양 메들리 함께

0: M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사랑의 틀한 생명의 말 프로젝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네, 추석 명절 기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그 생각이 더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의 장면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네, 사랑했더란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데이 은혜 찬양 메들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2부 남은 시간에도 힘차고 또 풍성한 찬송가 찬양의 감동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랑의 뜰한 두 가지의 선물 꼭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네, 추석 특집으로 또 말씀 씨앗 이미지 제작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석 가정 축복 기도문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보름달, 키보드가 보름달이니까요, 보름달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특별히 제작된, 작성된 축복 기도문입니다. 꼭 받으시고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풍성한 찬양의 감동들, 또 힘찬 찬양의 고백들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리고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힘찬 세 곡의 찬양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명절에 맞아서 사랑이들한 찬송가데이 은혜 찬양 메들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찬송가 찬양의 그 감동들을 또 힘찬 찬양의 선율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사실 오늘 이제 프로그램 1부부터 들은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1부에서 이제 제가 나눴던 메시지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였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맥락은 다르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방향은 분명 이런 찬양의 선곡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너무 힘차고 빠른 곡들만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템포를 조절하는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부터는 잠시 정말 잠시만 속도를 줄이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인사도 건네고 함께 덕담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기도도 하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세 곡의 찬양을 조금 이제 뭔가 산들바람 같은 그런 곡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선곡을 했는데 자 먼저 이하송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이 찬양을 전해드리겠고요. 이어서 안성진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리고 조찬미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렇게 세 곡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약간 숨을 고르고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곡의 느낌을 들어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아무튼 네, 그래도 멈출 수 없죠. 찬송가 데이 은혜 찬양 메들리 세 곡의 찬양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자, 여러분, 조찬미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그리고 안성진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하송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이렇게 산들바람 같은 세 곡의 찬송가 찬양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자, 제인이었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네, 연주 찬양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앞서 들었던 찬양은 디스쿨이었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들으셨습니다. 네, 사랑했더란 오늘 추석 특집으로 찬송가 데이 은혜 찬양 메들리 진행이 됐는데 감동 가득하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특별히 고향 오고 가는 길 졸음 운전을 좀 방지하는데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찬양의 감동으로 향기가 그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이 시간 마지막 곡 소개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요, 지금 흐르고 있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크룩스의 찬양 전해드릴까 합니다. 저 힘찬 찬양의 고백인데 함께 이 찬양 하시면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이 추석 명절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했더란 두 가지의 선물 꼭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제 말씀 씨앗 이미지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추석 가정 축복 기도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키워드가 보름달이니까 샵 9330번으로 보름달 문자 남겨주시고 또 가정 축복 기도문도 꼭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랑했더란 추석 특집으로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도 추석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께 색다른 감동과 재미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오늘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사랑했더란 제작 진행에 저는 장찬희였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추석 명절 기간 열심히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블레싱 코리아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1시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함께 부흥을 꿈꾸는 더 블레싱을 개최합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 기도를 멈추지 말고 저자 이연후 목사님, 블레싱 코리아 대표 이강민 목사님, 따라하는 기도 저자 장재기 목사님, 시온의 대로 찬양팀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블레싱 코리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10월 18일 주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천안성결교회에서 2026년 천안시 복음화 연합 대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대연성결교회 임서국 목사님,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님, 합동신학대학원 총장 안상혁 목사님, 순복음 성남교회 양병열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천안 아산지부가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천안중앙교회에서 천안 아산 44기 아버지 학교를 진행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관계를 돌아보며 공감과 존중 그리고 배려를 실천하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천안 아산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에 위치한 천성감리교회가 9월 27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성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에 위치한 순복음 하늘빛 사랑교회가 10월 1일 금요일과 2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오직 성령으로라는 주제로 영적 생명을 위한 특별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복음 하늘빛 사랑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오메가교회가 10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제4회 하늘문이 열리는 여리고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애터미 박한길 회장, 만나교회 우미셸 목사님, 규장 여진구 대표, 다윗의 열쇠 김선교 선교사, 물맷돌 중앙교회 안호성 목사님, 팀룩워십 이영진 간사입니다. 문의사항은 오메가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복수동에 위치한 평강교회가 중등부를 담당할 교역자를 모집합니다. 목사나 전도사일 경우 교단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사회선교센터 베데레집이 11월 12일 목요일 오후 7시 대전시 서구 계룡로에 위치한 하늘문교회 콘서트홀에서 2026 베데레집 후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시인과 촌장 하덕규 목사님을 초청해 가시나무 속에 피어난 사랑, 베델의 집의 희망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베델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구복로에 위치한 해세드교회가 10월 2일부터 30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50분 오직 예수라는 주제로 종교개혁 기념 말씀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은혜의 항해교회 정석기 목사님, 심플리교회 김영준 목사님, 채움교회 장준성 목사님, 아둘람교회 김요섭 목사님, 해세드교회 허재만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세드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대일 장로교회 한국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본문이 시작되는 36절 말씀부터 그 내용이 설명됩니다.

되어 있는데 계속 이어지는 나머지 말씀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요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안전히 살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해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진 것입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과 여러분들의 생업과 일터와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거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속히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간을 앞당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집부릴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속히 앞당겨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큰 도전입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자. 그런데 속히 고백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간을 앞당기자. 나를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에 방해물을 제거하자. 바로 이런 말씀의 도전입니다. 신약성경의 예수님의 말씀 중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묵상도 하고 살펴도 보고 이야기도 또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 탕자를 여러 관점에서, 때로는 아버지의 관점, 요즘은 때로는 형의 관점, 동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아들을 이토록 사랑하던 아버지가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들고 집을 나가기 전에 말리지 않았을까? 왜 실패를 방조하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들이 지금 가출을 하는데 왜 그걸 그만 가만두고 보셨을까?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였다면 처음부터 가출하지 못하도록 붙들지는 못했을까?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고집부리고 떼쓰는 자식에게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그러라고 이렇게 방관했던 것은 아닐까? 탕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애틋해 보이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자기 자식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부모처럼 보여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보십시오. 왜 탕자의 아버지는 왜 자기 집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기만 했을까? 좀 나가서 찾을 수는 없었을까? 강제로라도 가서 붙잡아 데리고 올 수는 없었을까? 마치 멀리 집을 떠난 남편을 오매불망 기다리며 망부석이 되는 어떤 여인의 이야기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애만 태우며 그 자리에 남아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왜 아버지는 집에서만 아들을 기다렸을까?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었을까? 나가서 그냥 이 붙잡아서 데려오기라도 할 수는 없었을까? 근데 여러분, 이 무기력해 보이는, 어쩌면 이렇게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들을 도울 최적의 때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인내와 지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탕자로 하여금 자기의 힘으로 뭐든 할 수 있다는 그 어리석은 자신감을 깨뜨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자신감이 반드시 깨져야만 비로소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는요 단순한 부성애를 보여주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부성애 때문에 아들을 못 견디게 사랑해서 온갖 수소문을 다해서 아들을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때를 기다리며 괴롭지만 인내하며 그 아들이 변화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만일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가 그 그냥 피상적인 부성애 때문에 나가서 그 아들을 붙잡아 데리고 들어왔다면 어땠을까?

0: 그 아들은 변화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마마보이, 파파보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만한 채 살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던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탕자처럼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준비가 될 날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날이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순간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본문을 길게 읽었습니다만 3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로 지금 나라를 떠나 있지만 반드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라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갖다 놓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죠.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신앙도 무너졌던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3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졌던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4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같은 일로 그들이 무너지거나 그들이 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완벽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누구도 그 땅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이죠. 42절을 보십시오. 내가 허락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어리석고 팔팔할 때는 교만한 백성들에게 네가 해봐라 그렇게 시간을 주셨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탕자와 같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아버지를 다시 의지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의 태도는 완전히 돌변화해서 이제는 내가 다 해주겠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말씀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는 그토록 오랫동안 집 나간 탕자를 문 밖에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이 은혜를 힘입기 위해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연단받고 징계도 받았던 것이죠.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일 장로교회 한국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2-523-7000번, 523-7000번 대일 장로교회나 0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조시현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의 첫날입니다. 서로에게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라고 인사하곤 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마음은 늘 풍성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눈을 돌립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위해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추석 연휴 첫날 극동방송 가족들과 함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서강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영준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강교회 장로교회 박영준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또 기도하러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는 준비된 마음으로 있습니다.
0: 네.
1: 오늘도 이 시간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자, 이 시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 오늘 첫 기도로 소망의 기도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과 가족을 찾아 이동하는 모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먼 길을 떠나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이 만나게 될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에 어려운 짐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화해와 또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홀로 명절을 보내는 분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께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병원과 요양원 또 일터를 지켜야 되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과 또 그들의 삶을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전화 두 대가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22-1188번 또는 323-1188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기도 사연 보내주십시오. 받으실 번호, 보내는 번호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방송 함께하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은 실시간 채팅창에 기도사연 올려주시면 박영준 목사님께서 뜨겁게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사연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찬양 올려드립니다.

0: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첫 찬양이었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국립합창단의 은혜로운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주시려면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문자 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화로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으신 분들 계시지요. 서울 전화 02-322-1188번 또는 323-1188번 두 대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기다립니다. 문자로 기도 제목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번 명절에 아마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많이 기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끝번호 6244님, 저희 집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명절에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서 명절에 제사 지내는 것이 끊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저희 형이 구원을 받아서 다 같이 교회 다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목사님, 이런 분들 참 많이 계실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신앙과 또 삶의 현장의 자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내는 그런 은혜가 각 가정 위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0: 네, 우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명절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는 가정의

0: 상황을 또 주님께서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을 통해 가족들이 우리 주님을 더욱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아직 믿음이 없는 형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형제의 마음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져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 주옵소서.
1: 아멘.
0: 가족들의 말과 권면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1: 아멘.
0: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날을 하나님께서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오랫동안 기도해온 가족의 간절한 소원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방송을 들으며 같이 아파하는 모든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 아멘.
0: 그 고백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그런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야, 명절마다 사실 이 가족 문제로 또 특별히 제사 지내는 문제로 마음앓이 하시고 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네.
1: 6244님 힘내시고요. 또 다음 명절에는 우리 형님과 함께 교회 나갔다는 기쁜 소식 꼭 전해주십시오. 이어지는 기도의 제목은 4540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 고등학교 1학년 딸아이가 중간고사를 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어요. 건강하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음 달에 휴가를 나오지만 군에 있어서 추석을 함께 보내지 못하는 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0: 네.
1: 제대할 때까지 건강하게 안전하게 군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올려주신 분이 계시네요. 목사님.
0: 네. 그러니까요. 추석 연휴에도 지금 또 입시를 또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많이 있는데 각 가정들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0: 군에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모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네, 특별히 이 요즘 군의 이런저런 문제들로 참 걱정하고 계신 부모님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군장병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다치는 사람 없이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또 우리 제대할 때까지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목사님 4540번님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네. 뜨겁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딸 우리 하나님께서 또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이제 9월 28일부터 이제 중간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도서관에 나가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딸아이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기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지금까지 건강하게 시험을 준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동안 노력한 만큼 시험에서 또 실력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긴장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또 집중력과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문제 하나하나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시험 결과에 대한 지나친 부담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공부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지혜와 성실함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또한 군 복무 중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군 생활 가운데 또 늘 건강할 수 있도록 모든 훈련과 임무 가운데 안전을 지켜

0: 주시옵소서. 가족의 사랑을 또 느끼게 하시고 제대하는 날까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부모님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 이 시간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모든 걸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입시를 준비하는 따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공부하러 갔대요. 하나님께서 노력하는 그 애씀과 또 수고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다음 달에 휴가 나와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 3288번님께서 충남 예산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예산에 살고 있는 김헌유라고 합니다. 저는 장애인이고요. 뇌종양 수술을 받고 후유증으로 왼쪽 몸에 마비가 와서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아 너무 힘듭니다. 균형이 안 맞아 걷기도 힘들고요. 또 요즘은 마음마저 참 어려워져서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 네. 참 그 사연에서 간절함이 느껴지죠?
0: 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헌유 우리 성도님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귀한 가정 힘들지 않도록 우리 몸과 마음 또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0: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장애인으로 살아오시며 뇌종양 또 수술까지 받은 우리 김헌유 성도님을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1: 주님.
0: 수술 후유증으로 왼쪽 몸에 마비가 오고 또 균형을 잡기 어려워 걷는 것조차 힘든 가운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마음과 마음, 몸과 마음을 친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뇌종양 수술 이후에 약해진 신경과 근육이 조금씩 회복되게 하시고
1: 아멘.
0: 왼쪽 몸의 마비와 균형의 어려움이 호전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재활 치료를 아멘. 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필요한 모든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 몸의 회복과 함께 마음도 지켜주시고 오랜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또 굳게 가질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갈 힘과 내일을 바라볼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가족과 주변의 좋은 사람들을 통해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작은 회복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걸음을 다시 힘있게 내딛는 날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삶의 기쁨을 하나씩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1: 주님.
0: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붙드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생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기다리면서 찬양 한 곡 띄워드립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김도현의 목소리로 들을 텐데요. 여러분의 문자 그리고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 그리고 전화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22-1188번 323-1188번으로 전화 주시면 목사님께서 뜨겁게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사연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합니다.

0: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아도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쉬는 은혜가 이번 추석 명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1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화 주신 분 연결해 볼 텐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1: 네.
0: 네. 아, 본인 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최일순 집사고요.
0: 최일순 네. 집사님.
2: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네. 집사님 어떤 기도 제목으로 전화 주셨어요?
1: 예, 네, 저 우리 손자가 고3짜리 구손자가 있는데요.
0: 예.
1: 엄마 아빠 떨어져서 혼자 저 고등학교를 좀 멀리 갔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근데 걔 우리 손자를 위해서 좀 이 친구도 교회 다닐 친구를 좀 만나서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는데
0: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군요.
1: 네.
0: 예.
1: 엄마는 열심히 다니는데
0: 그렇군요.
1: 좋은 친구 만나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0: 네, 네.
2: 그러시군요. 네.
1: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0: 예, 네. 예, 집사님.
2: 네, 기도 제목 잘 주셨습니다. 우리 최일순 집사님, 우리 손자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네. 또 부모님들도 고3 또 수험생을 또 데리고 있는 키우는 우리 자녀의 부모님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의 진로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최일순 집사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손자가 이제 고3 되어서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또 입시를 준비하느라 많은 힘듦이 있지만 우리 손자에게 지혜와 집중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서 지금까지 준비해온 모든 과정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시험을 앞두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할머니께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처럼 이 손자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2: 억지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고 좋은 친구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0: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회와 우리 주님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그 진로의 문제에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꿈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2: 아멘.
0: 좋은 관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아멘. 기억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품어온 믿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큰 기쁨을
2: 아멘.
0: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 아멘.
0: 오직 주님만 믿고 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2: 아멘.
0: 아멘.
2: 아멘. 집사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기도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손주를 생각하는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이 시간 도착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꼭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0: 아멘.
2: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사연이 있으신 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주시거나 지금처럼 전화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22-1188번 또는 323-1188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 박영준 목사님께서 뜨겁게 기도해 주십니다. 또 문자로 기도 사연 올려주신 분입니다. 0316님 저는 부산 사하구에 사는 지체 권정경 집사님을 위해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난소암에 이어서 방광암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복막염으로 또 수술을 하고 이번 주 월요일 퇴원하셨는데 네. 연이은 질병의 고통으로 심신이 많이 지쳐 있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권 집사님의 육체와 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0: 네.
2: 사랑하는 지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네요.
0: 네, 그래요. 지금 어려운 사연인데요. 질병의 고통으로 지금도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텐데
2: 네.
0: 특별히 추석 명절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연이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사연을 또 하나님 헤아려 주셔서 영적인 회복도 또 육체적인 회복도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 네, 기도하겠습니다.
0: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산 사하구에 계신 우리 권정경 집사님을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난소암에 이어서 방광암 수술까지 받고 또 회복하는 과정에서 복막염으로 다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질병과 반복되는 치료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 집사님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몸이 더 이상 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수술 후에 약해진 몸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복막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감염과 합병증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식사와 수면도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 조금씩 힘을 얻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랜 투병으로 지쳐있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꼭 느낄 수 있도록 만져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아멘. 일어설 힘을 우리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퇴원 후의 삶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검사와 치료 가운데 좋은 소식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2: 아멘.
0: 가족들에게도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돌보게 하여 주셔서 온 가정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날마다 맛보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2: 아멘.
0: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2: 주님.
0: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2: 아멘.
0: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2: 아멘.
0: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권정경 집사님의 육체와 영혼을 모두 붙들어 주시고 긴 투병의 시간을 지나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2: 아멘.
0: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바랍니다. 아멘.
1: 아멘.
0: 사랑하는 권성경 집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고 계신 우리 권 집사님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 시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걸려온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네.

0: 예.
1: 대구에 살고 있는데.
0: 네.
1: 섬유근통으로.
0: 섬유근통이요.
1: 예. 그걸로 안 아픈 데가 없어요.
0: 그렇군요.
1: 항문 쪽으로 해서 허리 어깨가 아파가고 제대로 생활을 못해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마약 네. 진통제를 먹고 있는데도 네. 안 듣고 있어요.
0: 언제부터 그렇게 아프셨나요?
1: 지금 56세인데 네. 지금 한 1년 돼가요.
0: 그렇군요.
2: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네. 지금 뭐 씻지도 못하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0: 아.
1: 집안일도 못하고
0: 네.
1: 그때 지금 머리 감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0: 네. 그래요. 온몸이 아프면 작은 일상의 행동도 이 생활도 참 어렵죠.
1: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기도 중에 있는데
0: 네.
1: 어떻게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0: 그래요. 네.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네.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목사님 네네. 우리가 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네. 것 같아요.
2: 그래요. 이옥승 권사님 우리 동생분이 신앙생활도 하고 있을까요?
1: 성도예요.
2: 아 성도예요. 그래요. 본인의 믿음으로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2: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이옥승 권사님 사랑하는 동생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주님.
2: 섬유 근육통으로 온몸에 통증이 계속되고 진통제를 복용하며 긴 시간 투병하고 있는 그 마음과 형편을 주님께서 아실 줄을 믿습니다.
0: 아버지.
2: 몸이 아프다 보니 일상생활조차 불편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 지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하게 주시고
0: 아멘.
2: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2: 하나님 온몸의 통증을 조금씩 덜어주시고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0: 아멘.
2: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치료와 약이 잘 맞게 하셔서 고통이 완화되고 일상의 삶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2: 무엇보다 고통 가운데 있는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오랜 통증으로 지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며 또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기도를 통해 힘을 얻으며 주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2: 우리 권사님에게도 사랑으로 또 곁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가족 모두가 지치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옵소서.
0: 아멘.
2: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0: 주님.
2: 고통의 시간이 믿음의 시간 되게 하시고 언젠가 이 모든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주관하여 주옵소서.
0: 아멘.
2: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2: 아멘.
0: 권사님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2: 네,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0: 네, 동생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사연 보내주신 권사님 저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자 사연 소개합니다. 8401번님 극동방송 통해 주님 영접한 넷째 오빠 배상현 아직도 교회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23년 전 자녀가 먼저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을 믿겠노라 목사님께 약속한 다섯째 오빠 네. 배상훈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아,
0: 가족 중에 저 혼자 믿음 네. 생활을 하니 때론 응답 없음에 지치고 힘드네요. 목사님의 네. 기도가 힘이 되고 오빠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한다고 주셨는데
2: 네.
0: 이 기도가 오늘의 마지막 목사님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2: 네.
0: 이 시간 이 기도 사연을 가지고 뜨겁게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2: 그래요. 가족 중에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0: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 8401번 우리 사연자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0: 네.
2: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23년 전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큰 슬픔을 겪고
0: 아버지.
2: 그때 하나님을 믿겠다고 약속했던 우리 성도님이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0: 주님.
2: 가족 가운데 홀로 믿음의 길을 걸으며 때로는

0: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지쳐서 힘들어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깊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배상현 성도님의 마음을 친히 만져주시고
1: 주님.
0: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오래전 드렸던 약속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1: 아멘.
0: 아직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가족들의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1: 주여.
0: 형제들이 한 사람씩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권적이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오랜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1: 아멘.
0: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때로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꼭 굳게 믿음으로만 반응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것을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만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0: 네, 9월 24일 목요일 추석 연휴의 첫날 함께한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사실 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도착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기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올려주신 모든 기도의 사연들은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1: 네, 추석 대명절 첫날인데 오늘 이 아주 뜻깊은 시간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네. 가족들 안에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특별히 강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0: 아멘. 목사님의 따뜻한 마음과 또 기도 힘입어 여러분 올 추석 명절 이번 추석 명절 기도를 놓지 않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지금 흐르고 있는 끝 찬양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제작진에게 저는 조시연이었습니다. 오늘 서강교회 박영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0: 옷자락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0: 대전 한신교회를 섬기고 있는 원로장로 김영기 장로고요. 극동방송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들어요. 가슴에 새겨지거든요. 아주 그 목사님들의 귀한 은혜의 말씀, 찬양, 또 우리 진행하는 분들이 아주 감동을 주고 눈물도 나게 하고 웃음도 나게 하는 그런 걸 들으면 힐링이 되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괜히 은혜스러워서 아주 찬양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아주 사랑하고 더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의 작은 기도와 물질의 봉사가 이 방송을 제작하고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는 데 상당한 자긍심이 있고요. 이렇게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고 할 때 저는 그냥 아내 먼저, 아들, 딸 먼저, 손자 먼저, 우리 가족부터 했어요. 제일 쉬워요. 우리 그 손자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태어나서 바로 100일 때 했거든요. 지금도 얼마나 이 방송을 들으면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전파 선교사가 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해해요. 우리가 이렇게 직접 내가 어떤 내 것이라는 거,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살아도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아버지가 내 앞으로 등기내주면 내 집이잖아요.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면 내 방송국이에요. 내 방송이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1: 극동방송은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울고 웃으며 여러분과 함께 삶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극동방송의 가족이 되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과 생명을 전해주십시오.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샵 9330,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042-828국의 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서천성을 향하여 서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 평안교회 주치룡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는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

사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만의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요, 오늘날에 페르가모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터키에 가면 이 페르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게 주님이 특별히 주고 계시는 메시지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에베소 교회나 앞서 살펴봤던 서문화 교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 일곱 교회, 개 교회마다 주님의 나타나신 모습이 다 다르게 나타나죠. 그 주님의 나타나신 모습은 그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버가모 교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검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하죠? 주님의 입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뭐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검이 나오거든요. 헬라어로 롬파이아라고 하는 칼이 있어요. 이 칼은 큰 칼을 말합니다. 휘두르는 긴 칼을 말해요. 롬파이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칼은 이 롬파이아 긴 칼을 말하는 겁니다. 베어버리는, 단호하게 탁 잘라버리는 그 칼을 말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칼이 나오는데 마카이라라고 하는 검이 나와요. 이 검은 은밀하게 적들에게 가서 암살을 할 때 쓰는, 그러니까 감출 수 있는 작은 단검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군병들에게 붙잡혔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죠. 그 검은 둘 중에서 어느 검이겠습니까? 두 번째 검입니다. 그러니까 호신용으로, 때로는 보호용으로, 암살용으로 쓰는 은밀하게 감출 수 있는 작은 단검을 말하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검은 뭐냐? 긴 칼, 롬파이아를 말합니다. 이 칼은 휘두르는 칼로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말씀에 기초한 단호한 신앙, 말씀에 기초한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신앙,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버가모 교회에 그것이 중요했는가? 1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니까 얼마나 사탄의 공격이 심하겠어요?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리라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근거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메시지를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에 던지고 계시고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이 그곳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요, 제우스 같은 그 여러 헬라의 신들의 신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세상의 여러 종교들이 만연해 있는 그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어요. 또 이 버가모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신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도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도시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버가모에는요, 로마 제국의 알렉산드리아와 버금가는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장서의 규모가 한 20만 권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책들은 전부 다 헬라의 종교, 이방의 종교와 우상 숭배를 자극하는 그런 책들이었어요. 잘못된 이방의 사상을 전하는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사단의 공격이 가득한, 그러니까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양피지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parchment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는요,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명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어요. 그 양피지의 유래가 될 정도의 그 도시 이름 자체가 양피지의 이름을 딸 정도니까 얼마나 이 도시에 뭐 책들이나 여러 뭐 사상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 번성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사단이 오늘날 우리를 공격할 때에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격을 합니다. 때로는 정치로 위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종교를 가지고 이방의 종교로 오염을 시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상이나 문화를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가르켜서 종말론적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낼 그때나 지금이나 종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의 실존은 뭐냐?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어떤 것인가? 사단이 공격하는, 사단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단의 권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극에 달하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그런 때는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사단이 사상이나 문화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여전히 종말론적인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혼돈스러워져요. 때로는 가짜뉴스도 계속 들으면 이게 진실처럼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종말론적인 상황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사단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뭐죠? 말씀을 근거로 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단호한 신앙, 분명한 확실한 신앙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선명하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가기 쉬운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누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어서 배반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휩쓸려가다 보니까, 적당히 섞여 살다 보니까, 타협하다 보니까 어느덧 경계의 담이 허물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단호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면요, 단호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돼요.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에 이런 사탄의 공격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지키려다가 순교자가 나왔어요. 자, 13절에 다시 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에 순교자 안디바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문헌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길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문맥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이 일곱 교회 개별적으로 교회에 보내는 편지

편지는 회람용으로 돌려가면서 다른 교회도 읽을 수 있도록 전해진 편지이기 때문에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사람들 역시도 다 알만한 그런 인물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충성된 증인이다.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은 충성된 증인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져야 될 중요한 정체성 하나를 발견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 속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말입니다. 증인. 네,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이 증거로 인하여서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다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다가 핍박자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행위였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위협하는 그 박해자들 앞에서 예수님만이 참된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황제 순교를 강요하는 그런 때에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고백을 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유일한 주인은, 나의 유일한 주님은 오직 주님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는 없다. 그 고백을 하면서 결국 형장의 이슬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르티스 증인이란 말에서 순교자, 영어의 마터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유래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디바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디바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무엇을 증언하다가 그가 순교자가 되었는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라는 말이 있어요. 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안디바가 무엇을 증언했느냐? 다른 걸 증언한 게 아니고 주님만이 나의 참된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 폴리갑도 마찬가지죠. 박해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예수를 한 번만이라도 부인해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 교회사에 많은 순교자들이 뭐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가, 뭐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 이 믿음 때문에, 이 고백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안디바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은 똑같습니다. 종말의 상황은요, 로마 핍박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때나 공산당이 위협하는 그때나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사상이나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가치관에 혼란을 주는 이때나 종말의 시대의 그 모습은 여전히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권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신앙인들의 증거는 똑같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여전히 여러분 직장생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내가 믿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라고 그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붙들어야 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설렁설렁 붙잡은 게 아니고 굳게 붙잡았어요. 그 당시 여러분, 버가모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 박해자들의 위협을 당해야 했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상업의 교류가 막아지는
때로는 먹고 사는 일들조차도

위협을 당해야 되는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더 굳게 주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그들을 더 깊고 단단한 신앙으로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너무나 쉽게 세례를 받고 너무나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면서도 로마에 무릎을 꿇지 않는 강인한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너무나도 어이없는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속절없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14절 말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에 두어 가지라고 하는 말은 아주 사소한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계속 읽어봅니다.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15절 말씀에도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제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의 이 가르침과 발람의 교훈은요 같은 겁니다. 제가 에베소 교회를 할 때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발람이라고 하는 말과 니골라라고 하는 말이 어원적으로 뭡니까? 사람을 속여먹는 것이다. 그게 이제 어원이에요.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동일한 어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발람의 교훈에 휩싸여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는 이방의 주술사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고 이방의 주술사, 이방의 선지자인데 모압왕 발락이 거침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느껴서 발람이라고 하는 추술사를 뇌물을 주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간섭을 하셔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죠.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발람의 입장에서 뇌물을 받았겠다. 그런데 면이 서지 않는 거죠. 뇌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리어 축복을 내주었으니 그래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도를 알려줘요. 아주 매력적인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고 음행에 빠지게 만들고 또 심지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범죄를 저질러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날에 2만 4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게 이 발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의 내용이죠. 그렇게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이방의 음란한 문화와 우상 숭배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흔들어버렸다. 그리고 이 발람의 교훈은 15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기초를 하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나갔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결국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넘어가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냐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상에 근거해서 영은 선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고 육은 악하고 더럽고 또 결국은 소멸할 것이다. 이게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이 영지주의 니골라당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에 오염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지 그것은 괜찮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버가모 교회는 여기에 정신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상황으로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회 다니는 신앙이고 현실의 삶은 다른 것이니까 현실의 삶에는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야 돼. 어떻게 믿음으로만 살 수 있나?
버젓이 교회에 와서 이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에서 타협하고

0: 심지어 우상 이 제단에 가서 음행도 하고 거기 가서 제사도 하면서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버젓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은 교회 다니는 거고 사업은 사업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떻게 타협하지 않을 수 있냐고 뭐 다 불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너무 너만 그렇게 고지식하게 굴지 마라. 여러분 이게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여기에 넘어갔다는 거죠. 충성된 증인의 목소리보다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이 세속화의 목소리가 결국 이 버가모 교회를 잠식시켜버렸습니다. 발람의 교훈으로 작은 타협들이 점점 쌓여가서 이 버가모 교회는 결국 타락에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들었던 그 말씀을 유념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미 들었던 말씀이에요. 들었던 말씀. 아는 말씀. 알고 있는 신앙의 기본. 복음 진리의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 이것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머리로서는 아는데 삶 속에서 그것이 직접 실천되어지지 않고 거기서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런 자만심을 깨고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복음 진리의 기초로 다시 돌아가야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또 다른 새로운 진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 그 순수했던 그 복음의 진리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식뿐인 이런 신앙이 아닌 내 이 가슴으로 그리고 내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런 실천적 지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을 잘 다지셔야 돼요. 기본을. 복음 진리의 기초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오는 그런 신앙의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상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된 겁니다. 핍박 속에서 뭐 교회적으로 볼 때는 외부의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고 심지어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그들은 믿음을 굳게 지켰어요. 그런데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의 주어진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면서 이웃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거래처하고 영적인 선을 그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을 자극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복음 진리에 물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무디게 만들고 말씀의 날카로운 예리한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신앙에 있어서 타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타협하다가 신앙의 예리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친척들을 가족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싫어서 이웃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싫어서 거래처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 함께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어느덧 말씀에 예리한 메시지를 무디게 만들고 복음의 메시지에 날카로운 칼날을 무디게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며 적당히 타협해버렸던 그런 신앙들이 어느덧 모르게 우리 자신들에게 있게 된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부의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에서 조금씩 타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1: 저천상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평안교회 주치룡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

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523-6038번 대전평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각기 고향으로 향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 함께 하신 많은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절기를 맞이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또 그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도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감사를 통해 모든 상황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돌보심이 더 깊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 간에 그러한 감사를 떠올리며 또 앞으로 남은 한 해 더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좋은 클래식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은 이현철 작곡의 주가 나를 사랑하시어 준비했습니다. 윤하곤이 지휘하는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주가 나를 사랑하시어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D마이너의 3악장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루체른 페스티벌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D마이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지오반니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돈지오반니와 체를리나의 이중창인데요. 연인이여 그대의 손을 나에게 바리톤 브린터펠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 정명훈이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아카데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슈베르트의 가곡 봄의 찬가 도이치 번호 686번의 작품 테너 프리츠 분델리히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지오바니 가운데 연인이여 그대의 손을 이중창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드보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1악장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드보르작의 신뢰학적 서정성과 또 보헤미안 민족 정서가 아주 잘 나타나는 대표적인 작품이죠. 체코 출신의 작곡가 드보르작의 작품. 오늘 이 작품의 1악장 모데라토 함께 하시겠습니다.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현악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드보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1악장 모데라토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두 찬송을 이어서 연주되는 트리오 버전 함께 하시겠습니다. 소마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IG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해피데이 9월 2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멀리 살던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한자리에 모여 올려드리는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명절 음식도 좋고 서로 나누는 덕담들도 좋지만 명절에 있는 큰 기쁨 가운데 하나는 함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소에는 전화 한 통으로 안부를 묻던 사람들과도 이날만큼은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 한 끼를 나누곤 하죠. 고향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생각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생이별해 만날 수 없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남과 북에 서로 떨어져 살아가야만 하는 형제와 자매들인데요. 같은 보름달을 바라보고 같은 명절을 보내면서도 서로 안부를 묻지 못한 채 이 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우리 가족의 평안에 더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남과 북의 생이별해야만 했던 이산가족들도 함께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우리가 추석 명절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식탁의 교제, 사랑의 교제와도 같이 남과 북의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안부를 나누는 일이 그저 평범한 일상이 되는 그날이 얼른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 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오해피데이 출발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으로 오늘의 첫 찬송 함께했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하시면서 출석 인사 문을 열어주신 우리 청취자분 계시고요. 북한 형제들에게도 자매들에게도 추석에 우리가 복음 통일해서 함께하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와 소풍 가서 찍으신 사진 같아요. 너무나 예쁜 꽃사진과 함께 문자 보내주셨어요. 탈북민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번 추석 명절이 외롭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라고요. 한 청취자분께서 이렇게 또 남겨주셨는데 혹시 우리 주변에 북한이 고향인 북한에서 이사 온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 명절 함께 안부 인사도 나누고요. 식탁의 교제까지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북한에는 추석 명절이 없나요? 그곳에 속히 우리와 같이 명절에도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해봅니다.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도 설날도 민족의 대명절로 남과 북이 함께 기념하고 있는데 조금은 다른 점은 우리는 앞뒤로 해서 하루씩 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당일만 쉬기도 하고요. 하루를 붙여서 이틀을 쉬기도 하고요. 이게 조금씩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대명절이 추석과 명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기념하는 최고의 기념일 성탄절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 대명절 하면 지도자의 생일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북녘 땅의 그 장벽이 속히 무너지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곳에 평양 대붕이 있던 북녘 땅에 복음의 씨앗이 만개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명절 음식 준비에 필요한 마늘을 까고 있어요. 우리 한민족인 북한 사람들도 풍성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포항에서 남겨주셨는데 명절 음식 이거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 특산물인 요거 같이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라는 출석 인사도 덜어 보내주시는데 북한에서도 각 지역마다 또 유명한 작물들이 있다고 해요. 얼른 그런 문자를 받아보면서 명절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OFP데이 가족 여러분 그런 기도의 한 줄로 계속해서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해주세요. 그리고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은 오해피데이에서는 특별히 명절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전해보는 북한에서 이곳으로 이사온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채워가는 시간들을 마련했습니다.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2004년에 북한을 떠나 지금 2016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경기도 용인에 지내고 있는 김성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태어난 것은 함경북도 언성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명절이 되면 고향 생각이 많이 납니다. 고향에 있는 형제들이, 동생들이, 아니면 친구들이. 이전에는 안 났었는데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사랑을 저도 이제는 아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싫었던 고향도 구린 고향이 됐습니다. 태어났지만 갈 수 없는 곳, 그리고 고향의 봄이라는 걸 다시 맛볼 수 없는 곳. 그래서 저는 빨리 하루빨리 복음통일이 되어가지고 제가 태어난 곳에 가가지고 다시 봄을 지내고 싶습니다.
1: 가고파도 갈 수 없는 그 땅, 명절이 되면 더 그리워지는 고향 북녘 땅을 생각하며 우리 온성의 고향인 형제님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제사장 국가가 되기를 기도하고도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오해피데이 가족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추석 연휴의 첫날 오늘도 문자로 추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달기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들,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0: 그러나 2012년 두만강을 건너 한국에 온 김아영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성큼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그렇지만 추석이 되면 저는 고향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추석에는 부엌에 한 줌 아껴두었던 흰쌀을 꺼내어 밥을 짓고 만두를 빚고 밤새도록 삶의 희로애락을 나누던 그 날들 말입니다. 날이 밝으면 작은 시냇물을 지나 앞산에 있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가 벌초하고 앉아서 멀리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자유를 갈망하던 그날이 엊그제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에 와서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평안과 행복을 누려갈수록 내 고향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얼른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 내 고향에서도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날을 위해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고향 북한에서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한가위에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복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북의 국동방송 가족 여러분, 복된 추석 보내세요.
1: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추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특별히 이런 마음들 청취자분들께서 나눠주고 계신데요. 얼른 통일돼서 추석에 맛있는 음식 다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청취자분의 고백처럼 북한에서도 우리와 같이 명절에 자유롭게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우리 청취자분의 문자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시고 명절의 풍경이 바뀌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믿습니다. 고향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히 명절마다 더 간절한 그리움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도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그 사랑의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OM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기도의 동역자로 믿음의 군사로 나아가는 복된 추석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규례, 곧 계시로 정한 규례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정결하고 건강한 붉은 암소를 가져오게 하여라. 그 암소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그가 보는 앞에서 잡아라.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급히 얼마를 찍어 회막 쪽으로 일곱 번 뿌려야 한다. 그 후에 엘르아살의 감독 아래 그 암소를 불사르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까지 모두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은 백향목 가지 하나와 우슬초 가지 몇 개와 주홍색 실 한 다발을 가져다가 불타는 암소 위에 던져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 후에야 그는 진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암소를 불사른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후에 정결한 사람이 암소의 재를 거두어 진 밖에 정결한 곳에 두어야 한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하게 하는 물에 타서 쓸 수 있도록 이스라엘 회중은 그것을 잘 보관해야 한다. 재를 거두었던 사람은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아야 하며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것은 본국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누구든지 주검을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는 3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하는 물로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하며 7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된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그는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검을 만진 뒤에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힌 자이므로 반드시 공동체 가운데서 추방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자기 몸에 뿌리지 않는 한 그는 부정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적용되는 규례는 이러하다. 그 장막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이미 장막 안에 있던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도 모두 부정하다. 넓은 들에 나가 있다가 맞아 죽은 사람의 주검이나 수명이 다해 죽은 사람의 주검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 이 부정한 사람을 위해서는 속죄 제물을 태우고 남은 재를 가져다가 대접에 담고 거기에 맑은 물을 부어야 한다.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 가지를 그 물에 담갔다가 장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장막 안에 있던 사람, 살해당했거나 수명이 다해 죽은 사람의 뼈를 만진 사람, 무덤을 만진 사람에게 뿌린다. 정결한 사람은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물을 뿌려야 한다. 그러면 부정한 사람은 7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된다. 정결하게 된 그 사람은 자기 옷을 깨끗이 빨고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이 정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는 공동체 가운데서 추방되어야 한다. 그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지 않았으므로 부정하다. 이것은 위와 같은 경우에 적용해야 할 영원한 규례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은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아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은 무엇이든 부정하며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을 만진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민수기 19장 함께했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옛날 한가위에는 반복이라는 풍습이 있었대요. 지금처럼 교통이 편하지 않던 그 시절에 시집간 딸이 친정에 가는 일이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친정 식구와 시집간 딸이 서로 사는 곳의 중간쯤에서 만나서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 먹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온전히 친정까지 가지 못하고 길의 절반에서 만난다고 해서 반복이라고 불린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참 따뜻한 풍습이 아닐까 싶어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한쪽에서 끝까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람을 향해서 절반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 관계에도 그런 믿음 또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죠. 먼저 연락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한 걸음 다가가는 거. 사람들에게도 해야 될 거고요. 또 우리 주님께도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정말 보고 싶다면 주님께서 내게로 와줬으면 하는 그 마음만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쯤 그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거죠. 자, 이번 한가위에는요, 누가 먼저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누군가를 향해 걸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9월 24일입니다. 아, 추석 연휴 첫째 날이죠. 네, 오후 2시 6분을 현재 지나고 있고 오늘 제일 첫 곡은 홀리원의 내 주를 믿는다는 건. 네, 내 주를 믿는다는 건. 네, 이 찬양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연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신가요? 네, 우리 본가에 혹은 또 처가에 또 친척집에 이미 가셨는지 아니면 갈 예정인지, 이번에는 집에서 그냥 있을 예정인지, 네, 다양한 얘기들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딱 좋겠죠? 네, 저는 이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네, 여긴 청주고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신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 추석 연휴 명절 또 기대하고 준비하고 뭐 다른 일정들로 바쁘실 수도 있고 간만에 쉼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모습이겠지만 오늘 오프닝에서 그 반복이라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시집간 딸이 친정이 보고 싶을 때 친정 식구와 시집간 딸이 그 중간쯤에서 서로 만나는 그 반복이 한가위의 풍습 중에 하나였대요. 자,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한쪽에서 끝까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사람을 향해서 절반을 걸어가 보시면 조금은 고될 수 있어도 그 기대감이 그 고됨을 잠식시켜주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이번 한가위는요 그렇게 누가 먼저 내게 찾아오길 기다리지 마시고 한번 먼저 찾아가 주세요. 그분도 그렇게 기다리셨을지 모르고 또 그분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겁니다. 자, 오늘 그리고 두끼는 추석 특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추석 특집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 그 이야기를 잠시 후에 귀한 분을 모시고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여러분들께서는 우물정구 33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겠죠. 네. 자, 찬양은 이 찬송가가 어떨까 싶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가가는데 주님도 동행하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2시의 기쁨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시의 기쁨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하는 코너 아시죠? 일대 신앙을 찾아서. 자, 이 코너를 진행하다가 보면요. 나는 부모님에게 무엇을 받았을까? 또 나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아, 이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또 신앙의 선배에게서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오늘의 교회에서 미래의 교회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추석을 맞아서 추석 특집으로 믿음의 유산, 우리는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아, 이 이야기를 지난 80년의 역사를 이어온

0: 온 충주 효성교회 김광수 목사님과 함께 우리 가정과 지역교회가 다음 세대에 남겨야 할 믿음의 유산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목사님 함께 했는데요. 만나 뵙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뭐 제가 청취자들께 소개하긴 했지만 목사님 네. 또 청취자들께 인사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 안녕하세요. 충주 효성교회 김광수 목사입니다. 언제나 우리 FEBC 극동방송 청취해 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네, 목사님. 자, 목사님 지난번에 한번 출연하시고 이제 몇 달 만에 다시 뵙는 건데 참 반갑고.
1: 네.
0: 목사님께 개인적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1: 네.
0: 목사님은 부모님이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어떤 믿음을 좀 물려받으셨어요?
1: 저는 믿음의 선물을 참 은혜로 물려받았는데요. 저희 친가로서는 3대, 외가로서는 4대째 신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휴가 때마다 부모님과 함께 휴가를 기도원에서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무엇보다도 이 예배 시간을 참 소중하게 여기셨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부모님께 물려받은 가장 귀한 것, 단지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는 모습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도록 격려해 주신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것, 제게 참 큰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신앙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늘 그런 생각을 하지요.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가 보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목회를 하는가, 이것이 우리 성도들 또 다음 세대에게 더 오래 남겠구나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나의 삶, 주님 안에서의 삶이 참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목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부모님께서 이야기 들으시면 얼마나 뿌듯하실지 그 생각이 드는데 그 목사님 섬기시는 충주효성교회가 올해 80주년 맞았잖아요.
1: 네네.
0: 80년 동안 여러 세대가 교회를 거쳐갔을 텐데 그 긴 시간 동안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온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1: 80년을 돌아보면 교회의 모습도 시대도 사람도 교회의 공간과 건물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효성교회 80년사 기념집을 만들면서 야, 사람은 변하고 건물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생각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붙들며 무엇보다도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이 마음이 교회에서는 변치 않고 지속되어져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번 80주년을 준비하면서 교회의 영문 이니셜인 HS를 받아보다가 효성 HS를 받아보다가 문득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0주년 주제도 80년 히스토리로 정했습니다. 80년의 역사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은혜의 이야기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세대가 받은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잘 이어주는 것, 그리고 80년 맞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들어보니까 80년 맞은 충주 효성교회뿐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가 네. 또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돼요. 목사님, 부모가 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녀의 믿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0: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1: 맞습니다. 이제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부모가 아무리 애쓰고 기도해도 자녀의 믿음은 결국 자녀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자라는 것이니까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의 사람의 삶이 참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얘들아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라고 말하기보다 부모님이 먼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부모님이 먼저 기도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자녀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한 사람의 인격으로 존중하면서

0: 믿음을 강요하기보다도 함께 묻고 함께 듣고 함께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기도로 기다려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가정에 위기가 있을 때, 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냥 기도하는 모습들 보여주시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삶을 한번 보여주시라고.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당할 때, 아,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하셨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 자, 그러면 목사님.
0: 네.
1: 가정하고 교회가 다음 세대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각각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될까요?
0: 저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가정이나 교회만의 과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가정과 교회,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문화까지 모두가 다음 세대의 신앙과 삶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생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가정은 아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신앙을 삶으로 경험하는 자리이고, 교회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함께 배우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그 믿음이 세상과 만나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각자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면서 서로의 손을 잡고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가는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충주여성교회도 100년의 비전을 세우면서 예배와 말씀에서 시작해 제자, 가정, 다음 세대, 공동체, 성김과 지역사회, 또 선교와 새로운 시대로 이어지는 흐름을 담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배운 믿음이 가정에서 사라지고 그 믿음이 다시 학교와 일터와 지역사회, 세상 속에서 사랑과 책임으로 열매 맺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아이를 함께 바라보고 함께 키워가는 건강한 신앙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우리 부모님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오늘부터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야기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한 가지 말씀드린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만, 가정의 상황이 다르니까 쉽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우리 집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가정예배, 거창한 어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일상의 작은 순간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상이 모여서 일생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 이 일은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아빠 엄마는 내가 참 사랑스럽다, 자랑스럽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길 잘 걸어가도록 기도할게, 라는 작은 일상의 순간순간을 예수님을 의식하게 하는 겁니다. 감사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것이죠. 물론 저도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는 아닙니다만, 이것 하나만이라도 가정에서 꾸준히 이어진다면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아주 좋은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믿음의 전수는 무엇을 많이 가르치기보다 우리 집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함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아유,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저도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언가를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 일상 속에서 네. 예수님 함께 기억하는 거, 이거 한번 네. 연습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0: 그렇죠. 내가 만난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
1: 그러니까요.
0: 자연스럽게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1: 자, 두시의 기쁨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믿음의 유산, 우리는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자,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가정에 물려줄 믿음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면, 이제 찬양을 듣고 와서 그렇다면 세상에는 어떤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 주제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도시의 기쁨 추석특집 믿음의 유산 우리는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충주 효성교회 김광수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믿음. 네, 교회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될 텐데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세상에 보여줄 믿음인데 여러분들 이번에는 청취자 이야기를 먼저 듣고 와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1: 네.
0: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존재로 기억돼야 될까요?
1: 저는 저 교회가 있어서 우리 동네가 조금 더 따뜻해졌다. 그리고 언제든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교회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이 되겠다, 복덩이가 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교회가 복덩이거든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교회가 다니는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복이 된다 생각한다면 저는 정말 이 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아, 저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라는 그런 존재로 기억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가 80년의 은혜를 돌아보고 100년의 이 비전을 세우면서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듣기 위해 3주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역사회에 어떤 교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에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한 답이 바로 언제든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 응답이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무엇을 많이 해주는 것 이전에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 때, 기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서 선포되지만 그 복음의 따뜻함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효성교회는 참 편안한 곳이야, 언제든 가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곳이야 라는 기억으로 남는다면 그것도 교회가 지역사회에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자, 그러면 네. 목사님, 이 교인들 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들께서 네.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본인 속한 그 세상의 단체들에서 어떤 일들을 좀 보여줘야 될까요?
1: 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학교가 늘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쉽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 지키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자리 그곳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맡은 일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감당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함께하면 따뜻해라고 느끼는 것이죠. 아, 얼마 전에는 저희 교회 등록

0: 않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삶으로 흘러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향기가 전해지는 것, 저는 그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맞는 네. 말씀이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아, 저분 네.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자, 목사님, 그리고 지역교회가 네. 지역사회를 섬겨야 되는 이유도 있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도록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교적 미션을 처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만 머무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은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라기보다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야기하지요. 교회는 지역도 섬겨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 지역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마땅히 섬기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이웃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자원을 기꺼이 나누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와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루어가시는 선한 일에 교회가 기쁘게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기쁘게 감당해야 된다.
0: 아, 네.
1: 자, 그러면 지역에서 꼭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0: 예, 저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교회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선교적 교회가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것도 바로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교회 안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과 또 일상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의 필요를 살피고 이웃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지역의 좋은 일에 기꺼이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진 공간과 사람, 또 시간과 자원을 지역과 함께 나누면서 지역의 삶에 선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그런 교회가 결국 지역 주민에게 아, 저 교회는 우리 동네와 함께 살아가는 교회구나. 우리 지역에 저런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라는 기억으로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80주년을 맞은 중주여성교회도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넘어서 복음으로 지역의 삶을 함께 가꾸어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믿음으로 삶으로 증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1: 네, 뭐 충주여성교회뿐 아니라 우리 지역 교회들이 네. 다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0: 네, 그렇죠.
1: 자, 두시의 기쁨 추석을 맞아서 추석 특집으로 믿음의 유산, 우리는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이 이야기를 올해 80주년 맞은 충주효성교회 김광수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다음 100년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찬양 듣고 잠시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0: 네, 2시의 기쁨 추석 특집 믿음의 유산 우리는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0주년 맞은 충주 효성교회 김광수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자, 목사님.
1: 네.
0: 이제 우리가 더 먼 미래, 아니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앞으로의 100년들 생각을 해야 될 텐데.
1: 네.
0: 우리 청취자들이 또 어떤 기대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목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1: 네네.
0: 교회가 80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뭐였을까요?
1: 이번에 80년사 준비하고 80년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깊이 생각해 온 마음이기도 한데요. 80년이라는 건 저희가 잘해서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80년 동안에는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요. 그 순간만

0: 마다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참 기도하고 애썼던 교인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오늘까지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셨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견고한 복음, 주님 안에서의 복음이 효성교회를 끌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는 이름 없이 섬겼던 수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이 앞 세대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자신의 것을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80주년은 자랑하는 시간이기보다는 감사하고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시대에 맞춰서 변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반대로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교회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0: 예, 그렇습니다. 저는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이요. 예배와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교회의 사역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말이죠. 새로운 기술도 사용해야 하고 새로운 세대의 언어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까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 이 방법은 시대에 맞게 세워져도 이 본질은 더욱 선명하게 빛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본질은 더욱더 선명해져야 되고 목사님 그런 네. 면에서 극동방송이 이렇게 24시간 변치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은 중요하겠죠. 네.
0: 너무나 중요하죠. 매 시간마다 복음이 흘려 퍼진다는 것.
1: 예.
0: 참 이보다 좋은 방송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감사한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1: 감사합니다, 목사님.
0: 네.
1: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다니게 될 교회를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0: 네.
1: 그때도 반드시 남아있었으면 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걸까요?
0: 예,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여기 오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 장년, 어르신까지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예배하며 서로에게 믿음을 배우는 교회 말이죠. 감사하게 저희 증주여성교회에는 3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도 많고 가족이 가족을 전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신 있게 자랑하고 싶다라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먼 훗날에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니시던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어 그렇게 기억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있을까요?
1: 맞아요. 그게 정말 제일 멋진 믿음의 유산이겠죠.
0: 네, 맞습니다.
1: 목사님과 얘기 나누면서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0: 네.
1: 벌써 이제 마지막 드릴 질문인데요.
0: 네네.
1: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그 믿음의 유산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예, 저는 이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믿음의 유산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가정에 물려줄 믿음입니다. 믿음의 유산은 참 중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중요한 유산은요. 세상에 보여질 믿음입니다. 교회에서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일터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정직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당당히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는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이죠. 그리고 셋째는 다음 100년으로 이어질 믿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잘 간직해서 다음 세대에게 건네고 그들이 또 다음 세대에게 건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80주년을 지나며 80년의 은혜, 100년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믿음을 자녀에게, 교회에게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또 그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80년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100년을 바라보아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0: 저희 청주 여성교회는 그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복음을 붙들고 건강하게 세상을 섬기며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 계속 써내려가고 싶습니다.
1: 네, 목사님. 그 멋진 네. 히스토리를 저희가 기대하고 바라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2시의 기쁨 추석특집 맞아서 믿음의 유산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실 것인가. 아, 이 얘기를 올해 80년 참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충주효성교회 김광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네, 세상 향한 발걸음들 듣고 왔습니다. 2시 52분 현재 지나고 있고요. 자, 오늘 2시의 기쁨은 추석 특집을 맞아서 여러분들께 우리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주어야 하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속하여 있는 그 공동체에, 그리고 앞으로의 100년 그 이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들을 우리들의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문자 주신 분도 그런 얘기 주셨네요. 4대째 이어지는 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 손손 대대로 이어지.

기도한다고. 그래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내신 분들의 이야기를 늘 듣고 있노라면 세상에 이것저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이 신앙, 이 믿음의 유산이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 뒤를 이어오는 그 멋진 신앙의 삶을 이어온 디모데의 이야기. 그리고 뭐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 이르는 그 멋진 모습들. 룻도 그랬죠. 룻은 오벳과 이새를 거쳐서 다윗이라는 또 이후에 예수님이라는 정말 멋진 족보를 완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 추석에 오늘 시작하면서 그 반복이라는 얘기 말씀드렸죠. 우리 가족들에게 서로 더 다가가서 서로의 이해를 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풍성한 사랑이 가득한 무엇보다 그 가족 안에 믿음이 가득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무엇보다 듣고 계신 모든 가정들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주께 가까이라는 곡을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명절 아직도 많이 남았죠?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긴 시간 동안 모두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내일 2시의 기쁨은 특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듣기 말고, 특집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이 마련돼서 진행이 될 겁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올게요.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추석 명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 방송을 어디서 듣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고향에서 듣고 계실지 아니면 이동하시면서 차 안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물론 일하시면서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아멘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붙잡고 가족 친지에게 나아가시는 분 계신가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시려는 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잘 전파하시길 기도합니다. 설령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번에 귀한 도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사실 가장 귀한 추석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추석 연휴 첫날 함께하는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이 곡으로 출발해봅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히즈 워십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복음 들고 고향으로 가는 길, 예, 정말 귀하고 귀하죠. 예, 추석 연휴 본격적인 첫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바로 새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예, 즐거운 명절이에요. 기쁜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기쁜 찬양, 예, 막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풍경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참 그런 게 많았죠. 그래서 기쁨의 찬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동과 섞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많았고요. 일단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찬양 뭐가 있을까요? 기뻐하며 왕께가 있고,

0: 기뻐하며가 있어요. 예. 예, 기뻐하며는 시작이 똑같은데 기뻐하며 왕께 아니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가 있습니다. 먼저는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1: 우리 모두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왕께 이어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그 다음에 주 예수 사랑 기쁨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추억의 찬양 중에서 우리 기뻐하며 부를 수 있는 곡, 춤추면서 아니면 박수치면서 목소리 높여서 부를 수 있는 기쁨의 찬양들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세 곡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기쁨에 관련된 추억의 찬양 중에 어떤 곡 생각나십니까? 기쁨, 예, 기쁨 중에서도 오이 기쁨 아시죠? 예, 이 곡 참 많이 불렀었는데 옛날에. 이 오이 기쁨과 함께 이 찬송과 또 내가 매일 기쁘게까지 메들리로 쭉 이어진 곡을 옹기장이 앨범에서 같이 찬양하시죠.

0: 기쁨의 찬송가 메들리 전해드렸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음성 외에는 그리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까지 전해드렸어요. 새끼라 추억의 찬양 중에서 기쁨의 찬양 박수치면서 뭐 율동할 수 있으면서 아무튼 뭐 이렇게 기뻐하면서 부를 수 있는 찬양 복음성과 찬송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 찬양 영어 찬양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외국이 좀 보면은 더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요. 막 서서 박수치면서 율동하면서 아마 우리나라보다 좀 표현력이 더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제 잘 한국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잘 표현하는 게 좀 서툴잖아요. 잘 쉽진 않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 다른 거 다 그냥 벗어버리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Celebrate Jesus. 바로 주 예수 기뻐 찬양회부터 시작됩니다.
1: Yes, Lord, we celebrate your goodness tonight.

추억의 찬양 가운데서 기쁨의 찬양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의 영어 찬양 그리고 우리말 찬양 이어서 나 기뻐하리까지 전해드렸어요. 기쁨의 찬양, 신나는 찬양 같은 경우에는 박수치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율동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중에서 제가 이제 새끼라 시간에 가끔 이게 소개도 하고 이제 라이브 시간에도 가끔 이렇게 불렀는데요. 예, 뭐 또 이렇게 찬양하고 싶네요. 또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아니면 율동하면서 율동 기억나는 분들은 율동하시면서 찬양해도 무방합니다. 예, 해 뜨는 데부터 이렇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높이 들면서 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율동을 부르는 찬양 해 뜨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율동을 부르는 찬양, 바로 기쁨의 찬양 함께 나눴어요. 해 뜨는 데부터 손을 높이 들고 내용이 줄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찬양하시면서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아니면 율동하시면서 찬양하신 분도 계셨겠죠? 오늘 추억의 찬양, 기쁨의 찬양들 꼽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새끼라 벌써 마칠 시간 됐네요. 정말 기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 조현출 김인수 불러갈게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린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블레싱 코리아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1시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함께 부흥을 꿈꾸는 더 블레싱을 개최합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 기도를 멈추지 말고 저자 이연후 목사님, 블레싱 코리아 대표 이강민 목사님, 따라하는 기도 저자 장재기 목사님, 시온의 대로 찬양팀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블레싱 코리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10월 18일 주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천안성결교회에서 2026년 천안시 복음화 연합 대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대연성결교회 임서국 목사님,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님, 합동신학대학원 총장 안상혁 목사님, 순복음 성남교회 양병열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천안 아산지부가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천안중앙교회에서 천안 아산 44기 아버지 학교를 진행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관계를 돌아보며 공감과 존중 그리고 배려를 실천하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천안 아산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에 위치한 천성감리교회가 9월 27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성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북명동에 위치한 순복음 하늘빛 사랑교회가 10월 1일 금요일과 2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오직 성령으로라는 주제로 영적 생명을 위한 특별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복음 하늘빛 사랑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오메가교회가 10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제4회 하늘문이 열리는 여리고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애터미 박한길 회장, 만나교회 우미셸 목사님, 규장 여진구 대표, 다윗의 열쇠 김선교 선교사, 물맷돌 중앙교회 안호성 목사님, 팀룩워십 이영진 간사입니다. 문의사항은 오메가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복수동에 위치한 평강교회가 중등부를 담당할 교역자를 모집합니다. 목사나 전도사의 경우 교단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사회선교센터 베데레 집이 11월 12일 목요일 오후 7시 대전시 서구 계룡로에 위치한 하늘문교회 콘서트홀에서 2026 베데레 집 후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시인과 촌장 하덕규 목사님을 초청해 가시나무 속에 피어난 사랑, 베델의 집에 희망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베델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구봉로에 위치한 헤세드교회

가 10월 2일부터 30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50분 오직 예수라는 주제로 종교개혁 기념 말씀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은혜의 항해교회 정석기 목사님, 심플리교회 김영준 목사님, 채움교회 장준성 목사님, 아둘람교회 김요선 목사님, 해세드교회 허재만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세드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화는 나의 목자. 여화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송촌장로교회 한택균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고르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아유 복잡한 집안일 좀 나 빠져도 되지 뭐 라는 마음, 그리고 믿지 않는 식구들과 굳이 뭔가 하려고 내가 애쓰지 말자, 적당히 얼굴만 비추고 오자,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 마음을 좀 바꾸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가족들에게 우리를 자꾸 가까이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막힌 담이 아니라 넓혀진 다리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신앙 때문에 가족들과 뭔가 자꾸 막힌 담이 생긴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 혹시라도 가족들이 우리를 평가하기를 교회 다니더니 저거 정이 더 없어졌어!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를 한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화나신 부분, 가장 많이 화내셨던 사람은 세리나 창기들이 아니었어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제일 좋다고 얘기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면서 신약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일 많이 화내시고 노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신앙의 본분, 신앙의 자세들을 한번 정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르반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력해서 원래는 코르반이라고 뜻하고요, 굉장히 생소한 단어 고르반이라는 제목을 정했고 이 단어가 이제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왜 이 단어가 등장하는지를 아주 짧게 시대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당시에 7장의 앞장을 보면요, 사건의 발단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찌하여 손을 씻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우리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이 시비를 걸면서 따져물은 모습들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지 않냐라고 따져묻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들의 마음은 누구에게서 먼다고 얘기합니까? 내게서 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어서 그들의 모습들을 증명하고 폭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꺼낸 예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르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꺼내든 것입니다. 너희의 신앙의 실체를 보아라.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하는 전통이 어떤 모습인지를 너희가 한번 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이 고르반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서두로 꺼내어 주신 겁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만 보면요, 고르반이 뭔가 나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뭔가 나쁜 용어고 부정적인 용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용어는 거룩한 용어, 제사장적

0: 용어, 우리가 서원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 가까이 가서 드렸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의 소원을 다해서 귀한 제물을 드릴 때 신약성경에 고르반했다, 고르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좋은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사적 전통이나 그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행위들을 보면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들이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연약한 부모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님이 어느 날 와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내가 이제 먹을 양식도 없고 뭔가 일하기에는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쇠약해졌으니 네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먹을 양식을 좀 보내주고 돈도 좀 주면 좋겠다 라고 나이 많은 부모님이 와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님, 제가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르반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사람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이 최우선순위,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으니까요, 나머지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들이 율법 안에 울타리를 쳐서 계명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야,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 자기 재산을 다 서원했대, 그리고 고르반했대 라고 교회 와서 칭찬받는 믿음 좋은 바리새인, 믿음 좋은 서기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진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0: 여기 말씀을 보면요,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아, 성전에 다 드렸기 때문에 그 더 이상 드릴 게 없어서 부모님 앞에 나는 다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요, 실제로 그러하다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없는 것을 굳이 드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막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모든 책임에서 면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재산이 없는 게 아니라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핑계로 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거니까요, 부모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모습, 하나님의 이름을 방패 삼아서 우리의 책임을 뒤로하는 이 모습은요, 그 시절의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의 한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고르반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헌신을 나의 핑계로 삼은 거죠. 아우,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우,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만큼 십일조를 드렸으니까. 나머지 모든 책임에 있어서는 나는 면제다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핑계로 바꾼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언어, 가장 거룩한 언어가 고르반이었고요, 그것이 나의 책임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는 말이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잘이라는 표현을 언제 쓰냐면요, 계명을 잘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찌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 우리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누구보다 잘 어기는 사람들이다 라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폭로합니다.

0: 너희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가 되겠습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나는 많은 헌신을 드렸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 다 헛된 거야. 너희의 예배, 너희의 신앙, 너희의 믿음, 너희의 기도는 헛된 예배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 오늘 마지막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0: 아멘.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고르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어떤 전통을 정해놓고 우리는 이것을 했으니까 이건 하지 않아도 돼에 대한 책임에 대한 면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계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도 자유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도 이 고르반이라는 많은 이유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합니다라는 이유로 많은 이 같은 일들을 우리도 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장 환하게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믿음이 좋다라고 여겼던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참 갈등이 많습니다. 명절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가족들과 명절 때마다 얼굴을 붉히고 어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추석 되면 또 명절 설날이 되면요, 다들 절을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벽에 기대어 서서 나는 안 한다 라고 우리 강력하게 신앙의 우리 믿음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벽에 서서 절하지 않는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절은 하지 않아도요, 신앙의 양심은 지키더라도 가족들에게 차갑게 얘기하고 다투고 싸울 이유는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나는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못합니다 라고 때로는 담대하게 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못합니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나머지 일들은 우리가 왜 그렇게 인색하게 말할까 라는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자주 찾아뵙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가 있냐면요, 아유 나는 교회 봉사가 많고 하나님 일 많고, 아유 내가 그래도 매일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한다면요, 그것이 어쩌면 이 말씀에 나오는 고르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물론 이때 나오는 친족들은 고아가 된 자들, 과부가 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더 지칭하여 하는 말이지만, 어쩌면 몸이 노쇠해진 우리 부모님, 연약한 우리 친척과 지체를 향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형제와 친척들 간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또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 어차피 안 믿는 사람인데 뭐 말이 통하겠어? 무슨 상종을 하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믿음을 핑계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저버리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안부 전화 들으신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부모님에게, 가족들에게, 어른들에게 얼마만큼 인사를 하고 연락을 드리고 계십니까?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이 고르반이라는 설교를 묵상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찔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요, 저희 장모님에게 전화를 자주 못 드리고 이모님들에게, 어른들에게 사실 전화를 잘 못 드렸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핑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쁘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런 핑계가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제가 더 잘 케어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하면서 한편으로 또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죠. 주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핑계와 이런 변명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작은 고르반 사건으로 굉장히 많이 숨겨져서 우리를 굉장히 연약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가정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전에 많은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근데 은연중에 우리가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유, 나는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이전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 저 사람들이 좀 고생해야지. 이제 저 사람들이 좀 해야지. 나는 이전의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또 누군가의 고르반이 되어서 사랑하고 섬겨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우리가 어기고 있는 그런 연약함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떤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이 많은 것들 중에 우리의 모습의 한 가지의 모습이 담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고르반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 한번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라고 고르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습니까?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 분명 질책하고 있음을 봅니다. 부모를 굶기면서까지 드렸던 그 예물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당연히 드릴 것이 없었으니까 받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헌신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분명히 주를 위해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통과 계명을 따라 살았던 그 모든 예물은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부모님께도 드림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드렸는데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예물, 드렸는데 누구도 기뻐하지 않는 예물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드리는 이 고르반이라는 예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담에 빚 좋은 개살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야말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지만 속은 시고 떨버서 먹을 수 없는 열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르반이라는 예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교회 일을 좀 덜 하라는 얘기구나. 헌신을 좀 줄여서라도 가족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셨다면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말씀은요, 우리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원했던 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두 번째 계명도 있어요.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보다 좀 못한 계명이 아닙니다. 첫 번째와 순서가 정해져 있을 뿐이지요.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제일 중요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계명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 예수님께서 원리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서서히 이 폐에 물이 찬다라고 하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폐에 물이 차서 익사해서 죽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폐에 물이 찼으면서 숨을 헐떡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가상칠원이라고 일곱 가지의 얘기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얘기하고요, 여자여 보소서, 그리고 자기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어머니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죠. 그때부터 이 제자가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느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피가 달라도, 우리가 원래 하나가 되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는 교회의 원형적인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하나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어떤 책임을 지고 있냐면 예수님은 맏아들이었어요. 그 당시 맏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가장으로서 어머니를 모셔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도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중요한 인류 구원 앞에서도요. 자기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리아의 마지막 일평생의 삶까지 책임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르반을 외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까 나는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의 삶을 생각하고 챙기셨다라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삶이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은 단한 번도 자신의 어떤 사정 때문에 내가 못하겠습니다라고 핑계 대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걸 못합니다라고 자주 이야기하지만요. 예수님이 언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이만큼 할 만큼 했는데 십자가까지 져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 얼마나 얄밉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하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은 구원하지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손가락진 저들만큼은 구원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핑계대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마음의 아픔 때문에 그들 향해서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저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함이니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만나고 있는 그 놀라운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받아들여야 될 복음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실상을 보면요,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뭔가를 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해야 하기에 오늘 이 어렵고도 힘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들, 형제들, 이웃들, 친척들에게 오히려 고르반이라는 핑계를 대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할 때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건이라는 믿음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도리를 멀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핑계만 대고 있는 우리,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요, 책임을 지지 않는 그 영혼들도 예수님은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런 음성을 좀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내가 미루고 외면했던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음성, 내가 쏟았던 그 나카로운 정죄와 그 원망 대신에 나의 용서로 좀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으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의 참된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결단하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린다고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저 예배당 문을 나가서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만나는 친척들 가운데 머물 때,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머물 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서두에 처음에 어떤 분은 설레이는 시간, 아우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는 시간, 얼굴에 미소가 띄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아우 힘들어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의무만 가득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발상을 한번 뒤집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먼 나라로 비행기 타고 선교를 갑니다.
알지 못하는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은 그들에게 사랑도 베풀고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온 헌신을 다해서 한 주

0: 주간 두 주간 섬기며 선교하고 돌아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믿지 않는 친척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버린 자녀들입니까? 그렇지가 않겠죠. 그래서 마음을 좀 바꾸시면요. 아유, 이번 추석 내가 선교지로 간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으니까요.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만나겠습니까? 1년에 우리가 부모님 만날 때 얼마나 자주 뵙습니까? 가까이 살면 자주 뵙겠지만요. 멀리 떨어져 일한다면 1년에 많이 만나면 두 번, 그리고 생일까지 우리가 내려갈 수 있다면 세 번 정도 만날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20년을 산다고 얘기를 하면요. 부모님 만나는 시간이 60번밖에 되지 않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아니고 생각보다 우리에게 많이 주어진 시간도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친척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만나겠습니까? 많아봤자 1년에 두 번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요. 그 1년에 두 번이 우리에게 주어진 절호의 찬스요, 복음을 전할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뭘 보여줘야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겠어요? 아유, 저 교회 가더니 저렇게 유별나져가지고 라는 얘기를 들으셔야겠습니까? 예수를 믿더니 참 사람이 달라졌다, 따뜻해졌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겠습니까? 지난주 우리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이정표라는 설교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요, 100마디 말의 전도가 아니라 이번 명절을 통해 내가 더 낮아지고 섬기는 겁니다. 내가 절만 안 할 뿐이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거지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다 할게 라고 얘기도 하시고요. 용돈도 안 믿는 분들보다 더 많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축복을 그렇게 흘려보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은 막힌 담이 되어서는 안 되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막힌 담이 되느냐 아니면 복음을 흘려보내는 다리의 역할을 하느냐, 그 선택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아, 이 말씀대로 명절에 가족들을 잘 챙겨봐야겠다,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섬겨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아니면 가족들의 또 그런 뭔가 불편하고 악한 모습들을 보다잖아요,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질지도 몰라요. 아유, 저 인간들 내가 다시 안 만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행하지 않으면, 멈추면요, 우리 역시도 어떤 고르반을 또 행하고 있냐면, 아, 이번 주 그래도 주일 성수했다, 아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말씀은 드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또 우리의 삶은요, 그 주일 성수했다라는 핑계로 내 삶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또 다른 말씀의 고르반을 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단하셨으면, 결심하셨으면, 말씀이 들려지셨으면 작은 행동 하나를 실천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불편한 친척들이 있다면 먼저 전화해서 안부도 한번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 앞에 절은 못할지라도 그 외에 많은 일들을 내가 하나라도 더 감당할 수 있는, 하나라도 더 노력할 수 있는, 몸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선교지에 가가지고 우리 누가 누워있습니까? 선교지 가가지고 누가 아유 TV나 보고 놀고 아유 나 힘든 건 안 해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선교지 가서 하나라도 더 섬기고 하나라도 더 보여지고 한마디라도 더 증거하려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명절은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선교지로 가신다. 선교 영혼의 불모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우리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요, 우리는 찔러도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예수 복음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 주시는 기쁨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와가지고 내 딸 싸우고 왔어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명절 가가지고 기분이 불쾌해지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시기를,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복음의 다리를 하나 놓고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예수의 이정표로 사시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면 이웃에게도 드림이 되는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송촌장로교회 한택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의

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637-5004번 송촌장로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FABC 드라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 2부 두 번째 시간 야이로의 딸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윤동진 오늘 이야기는 성경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이 기록된 예수님을 만난 야이로와 그의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며 다른 사람들과 삶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이로라는 유대인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죽어가는 12살 난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고 예수님께서 그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같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치유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자신의 옷을 만졌는지 물으시며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와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고 깨끗해진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하지만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시는 길이 지체되는 바람에 그 여인과의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절망하는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으라 하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시죠. 집에서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소녀의 방으로 가 죽어있는 소녀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야이로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 사이에는 브리스길라라는 사랑스러운 딸아이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매일 아침 환한 미소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죠. 가족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상냥하고 친절한 아이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고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천사 같은 아이였죠. 제 딸이어서가 아니라 브리스길라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저와 같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제 딸은 평소에 불평을 잘 하지 않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 애가 몸이 좋지 않다고 했을 때 정말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순식간에 열이 끓어오르고 아이는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란 걸 알게 됐죠. 절망에 빠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에게도 기도해달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그때 한 이웃이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된 메시아로 믿는 예수님이란 분이 최근에 우리 동네로 오셨다는 얘기를 해

있었습니다.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예수님을 사기꾼이라 말했지만 전 그 소식을 전해준 이웃의 말을 믿기로 했죠. 전 그 길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걸 잠시 지켜보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진심 어린 연민 말고는 다른 부정적인 면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0: 아이 죄송합니다. 조금만 비켜주시겠습니까?
1: 아유 참.
0: 잠시 좀 지나가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는 야이루라고 합니다. 지금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건강해지고 살아날 것입니다.
2: 야이로, 어서 일어나세요. 같이 가십시다.
3: 저희 집으로 오는 동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춰서시며 주위를 살피시더니 이상한 말씀을 하셨죠.
2: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4: 예수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2: 베드로, 이건 다른 것이다. 누군가 일부러 내 옷을 만져 내 치유하는 능력이 그에게 흘러갔다.
3: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려고 주변을 살피시니 한 여자가 천천히 예수님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벌벌 떨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그녀의 피부가 눈처럼 희고 목소리는 힘없이 떨고 있었죠.
5: 제가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전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서 그만. 사실 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오고 있었습니다. 의사란 의사는 다 찾아다녔지만 제 병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돈은 바닥에 났습니다. 이제 제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나날이 쇠약해지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 대해 듣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 제 치료를 멈췄습니다.
2: 용기를 내세요. 그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자, 평안히 가서 고통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세요.

0: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나라는 여인을 나무라시기는커녕 그녀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며 격려의 말까지 덧붙이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마치시기도 전에 저희 집에서 사람이 와 우리가 늦어져서 그 사이에 브리스길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도 어떻게 하실 수 없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였죠. 제가 너무 늦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집까지 가셔서 브리스길라를 고쳐주시겠다고 했지만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선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죠.
1: 야이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베드로,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그리고 야구보와 요한을 데리고 날 따라오게.
2: 예. 여러분, 좀 조용히 해보세요. 이제 오늘은 늦었으니 이만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0: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떠났지만 우린 집에 가까워지자

0: 다른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브리스길라가 죽어 사람들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죠.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 친척, 그리고 이웃들이 모여 우리의 슬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인 사람들 중에는 별 감정 없이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도 있었죠. 어쨌든 우린 울고 있는 사람들을 뚫고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침착하시고 평안해 보이셨습니다.
1: 왜 이렇게 다들 소란스럽게 울고 있는 겁니까?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요.
2: 아,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한 말 아니야? 아, 그
3: 잔다니?
4: 죽은 아이가 잔다니 말이 되네?
1: 자, 모두 밖으로 나가주세요. 야이로와 아내분은 가까이 오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네들도 이리 오게.
0: 브리스길라가 죽어 누워있는 침대로 가까이 갈 때 전 무릎이 거의 풀렸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귀여웠지만 정말 너무 창백했고 아주 조금의 미동도 없이 가만히 누워있었죠. 전 폭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목덜미를 쓸어내렸고, 갑자기 혀가 굳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제 딸이 죽어 누워있는 것을 보다니, 전 조금만 더 일찍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모셔올 때 조금만 더 서둘렀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말씀과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잠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일까? 아니면 다시 살리실 수 있어서 하신 말씀일까?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브리스길라의 침대로 가까이 다가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셨습니다.

0: 우리 딸 다시 살아났구나. 그래 이제 괜찮아.
1: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죽었어요? 아 이제 정말 다 나은 것 같긴 해요. 잠을 푹 자서 그런가 봐요.
0: 그래 정말 다 나은 것 같구나. 근데 잠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1: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0: 그래 아니야 중요한 건 네가 병이 다 나아 이렇게 멀쩡히 일어났다는 것이. 예수님, 제가 너무 기뻐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 말씀을 드려야지. 아, 근데, 너무 기뻐서 자꾸 웃음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제 딸을 돌려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지.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리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예수님.

0: 야이로, 아이를 잘 돌보고 잘 가르치세요. 하지만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아이에게 식사를 좀 챙겨줘야 할 것 같군요.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배가 상당히 고플 것 같습니다.
1: 저 정말 너무 배고파요.

정말 긴 하루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죽어가는 딸을 영영 잃어버릴까봐 두려워 허둥지둥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제 아이를 치유해 주실 수 있겠다 싶어 희망에 부풀었다가 또 집으로 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믿을 수 없는 능력으로 어떤 여자를 치유하시는 걸 보고 놀랐다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캄캄한 어둠 속으로 떨어진 것 같았다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치 엄마가 자고 있는 어린 자식을 깨우듯이 부드럽게 브리스길라에게 일어나라 하시니 제 딸이 정말 자고 일어난 것처럼 멀쩡히 다시 살았고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울리는 건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그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는지 대체 뭘 믿었던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붙잡았고 제 믿음이 보잘것없이 작았지만 그것이 절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준 것 같았죠. 저는 어떤 인간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딸 브리스길라와 단 몇 년이라도 더 함께 살 수 있어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예수님께서 잘 돌보고 가르치라고 하셨으니 정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가 가르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항상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어려움에서도 잘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테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요한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말씀하시죠.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신다면 우린 예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그대로 남겨두신다 해도 우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과 우리를 절대 떠나시지 않는다는 약속을 믿고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처럼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영적인 삶을 회복하게 해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는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생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으로 이동하는 것일 뿐이니까요. 이를 아는 것은 이 생의 삶과 죽음을 슬퍼하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위안을 안겨줍니다. 우린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예수님을 알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쳐야 하죠. 또 하나는 우리가 언제 어느 때건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너무 늦는 일은 없죠. 야이로가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린 우리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엎질러진 물이라거나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린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온전하신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FEBC 드라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 2부 두 번째 시간 야이로의 딸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윤동진 FEBC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 93년도에 처음 들어갔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어느 날 제가 가지고 간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새벽에 켜서 이렇게 주파수를 돌리다 보니까 북한 동포 여러분,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가. 그때 극동방송에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방송을 제가 새벽에 좀 너무 놀랬죠. 아,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겠구나. 멀리 떨어져 있는 몽골 그곳에서도 제가 극동방송을 듣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이 방송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와 후원이 북한 땅, 러시아 땅, 지금도 복음에 목말라하는 또 한국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헌신인지요.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과 후원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 제가 간증자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혼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방송을 듣는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다시 삶의 소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은 샵 9330,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문자 메시지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보통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나 영적인 부르심을 마주할 때 나를 잘 아는 사람이나 가까운 가족, 즉 혈육의 조언을 구하곤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방법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속에 밝히 드러났을 때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사람의 백마디 말보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확실하고 절대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말씀의 뜻에만 전적으로 집중하며 순종했던 바울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역시 사방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음과 인간적인 생각, 혈육의 음성을 잠시 뒤로 하고 우리 중심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그분의 참된 뜻에만 귀를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구하고 사람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첫 곡 동무생각 보내드렸습니다. 이은상 씨의 박태준 곡이죠. 오늘과 내일 추석 특집으로 동요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곡을 작곡하면서도 동요에도 진심이었던 작곡가들의 곡들을 한번 모아볼게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 오늘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회고하며 매우 단호하고도 엄숙한 고백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게 하시려고 바울의 심령 속에 복음의 빛을 밝히 나타내셨을 때 그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은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서거나 영적인 부르심을 마주할 때 본능적으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나를 아끼는 가족 혹은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조언을 구하려고 하죠. 인간적인 계산과 세상의 염려가 섞인 혈육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정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의 뜻이 흐려지기 쉽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도 바울처럼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첫 곡을 보내드렸던 박태준 작곡가의 동요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보내드리는 동요들과 함께 명절 기분이 더 물씬 나셨으면 좋겠고요. 가족 모두와 함께 즐겨 부르시는 동요들로 꾸며봤으니까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다 모이셨을 것 같은데요. 즐거운 명절에 아이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동요가 되셨길 바라봅니다. 오빠 생각을 비롯해서 박태준의 가을밤, 새나라의 어린임, 맴맴, 도깨비나라 끝으로 오빠 생각을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의 동요들이 가족이 모였을 때 함께 부를 수 있는 곡으로 더 길이길이 남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6절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오늘 가족이 다 모이셔서 즐거운 동요 함께 부르시며 정다운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혈육과 의논하지 말라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내놓으며 조금은 유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족과 함께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 음성에 온전히 압도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을 둘러싼 사방의 소음 때문에 번잡하기보다는 오직 말씀의 뜻에만 전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동산에 올라 이은상 씨의 홍남파 곡으로 함께 하셨고요. 다음으로 홍남파의 동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6절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내어 내 마음의 안심을 얻고자 혈육의 문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인간의 판단보다 확정적이고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백마디 위로나 격려보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확실한 기준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조언들이 섞여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세상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않을까? 고민하며 사람의 조언이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곡가 홍남파의 동요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에 부르실 수 있는 곡으로 동요 메들리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곡을 작곡한 작곡가들의 동요들 한번 만나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사람과 의논하기보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홍남파의 고향의 봄 함께합니다. 사람의 지지나 조언보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먼저 세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산성감리교회 지성업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어제가 6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 품에 안기신 날입니다. 혈액암을 앓으시다가 한 9개월쯤 이렇게 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고요. 그 일주일 전에는 1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또 하나님 품에 안기신 날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명절 때 아무도 찾아갈 사람도 전화 드릴 사람도 없는 이제 명절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두 분 다 이제 마지막에 암으로 투병하시기 때문에 같은 대전에 살았지만 제가 사는 곳하고 저 건너편에 사셔서 제가 목회하느라고 바빠서 평소에 자주 못 뵀는데 이제 떠나실 때가 되는데 그러면 후회할 것 같아서 6년 전, 7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처음 혈액암 발병했을 때 제가 사는 집 근처로 이제 이사를 오셔서 매일마다 이렇게 점심 식사할 때 들려서 문안도 하고 또 일주일에 세 번씩 병원에 모시고 가서 이렇게 수혈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쳤어요. 그리고 이제 1년 전에는 저희 어머니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우리들이 이렇게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옆에서 돌보고 있는데 언젠가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갈 텐데 그땐 누가 우리를 돌보지?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큰 기대일 것 같아요. 그럴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는 우리가 쓸쓸히 그냥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내에게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는 AI 로봇이 다 도와줄 거라고 걔들은 허리도 안 아프고 힘도 세서 그냥 걱정 없이 다 해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샌드위치 세대에 살아가는구나 내가 부모님에게 했던 그 삶들을 자녀들에게 기대하지 못하는 낀 세대 같은 그런 모습 모양은 다 달라도 우리의 문화와 사회가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 비교해서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혹시 나한테 이렇게 비교할 때 그것을 동일하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샌드위치 시대에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사도행전 12장의 구조가 바로 샌드위치입니다. 아주 독특한 구조인데요.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다른 데와 달리 이 12장은요 샌드위치 구조로 말씀을 풉니다. 1절부터 4절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은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베드로 이야기를 해도 좋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하고 헤롯의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텐데 왜 굳이 누가는 헤롯 베드로 헤롯이라고 하는 샌드위치 이 구조로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쓰고 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아 내가 샌드위치 세대다라고 할 때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자녀들과 비교할 때 내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 거라고 여기는 것처럼 두 사람의 인생을 아주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싶어서 이 샌드위치 구조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곳에 있는 메시지를 아주 강조하고 싶어서 이 구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구조에 나오는 이 헤롯은 왕.

왕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헤롯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박수를 받고 칭송을 받는 그런 화려한 삶,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용포를 입고 이 헤롯이 연설을 했을 때 사람들이 헤롯을 향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칭송을 받는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지금 헤롯이 살아가고 있어요.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3절과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외롭고 쓸쓸한 시간입니다. 안타까운 삶을 살아갑니다. 갇혀 있으니까 자유가 없는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어두운 인생,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내세울 게도 없는 그런 삶이고요. 헤롯은요,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칭찬하고 인기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 대조적인 샌드위치 구조의 두 사람의 시작이에요. 자, 근데 이 인생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칭송받던 헤롯의 마지막을 오늘 성경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우리 치면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죽게 돼요. 한때는 화려하고 사람으로부터 영광이 있고 존중받고 인기 있고 권력이 있었던 그 헤롯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인생을 안타깝게 마감합니다. 자, 그럼 베드로는 감옥에서 쓸쓸하고 외롭게 그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뭘까?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절인 24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감옥에서 쓸쓸히 시작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해서 더했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이 베드로고 처음보다 나중을 더 안타깝게 살아간 사람이 헤롯이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지금 대조해서 말씀하는 게 오늘 이 12장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대조는 참 놀랐습니다. 왕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베드로를 통해서 더 확장되어져 갑니다. 한 사람의 권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것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성장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멋진 인생 살아가는 것,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너희들을 향한 나의 기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중에 갈수록 그 인생이 더 복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이고 소망이지, 사람들의 칭송과 명예 가운데 있는데 그 마지막에 안타까운 해롭과 같은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곳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생명을 회복시켜서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죄의 영향력에 짓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이 배신하고 떠나도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닿지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인생들이 그래요. 헤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그의 인생이 멋지고 아름답고 칭송 가운데 인생이 하루아침에 안타까워졌는가? 그의 마음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기로 가득 차 있었고 명예로 가득 차 있었고 권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기의 자존심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이 만지실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외롭고 쓸쓸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만지실 그 마음의 공간이 아주 넓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헤롯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기쁨이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의 만지심에 대한 고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은혜 받았다는 감격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평범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헤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실 마음의 공간이 없는 그런 인생이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내 뜻으로 내 삶이 가득 차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내 계획과 내 생각의 틀로 먼저 내 인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는 작은 해롯과 같은 인생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은 왕성하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있느냐, 이게 문제죠. 저는 헤롯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끝이 더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계속해서 날마다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화초를 키워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화초를 지금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은 화초를 잘 키우고 어떤 분은 화초를 맡기기만 하면 화초가 거부하는 인생이 있죠. 제가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 집도 화초가 있는데 주로 제 아내가 화초를 키우죠. 근데 몇 년 전에 좀 오랫동안 집을 떠날 기회가 있었어요. 출타할 때 제 아내가 저한테 종이에다가 썼어요. 요 화초는 매일 물을 요만큼 주라고, 두 번째는 뭐 3일에 한 번쯤 주라고,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만 줘도 된다고, 뭐 이거는 물은 안 줘도 되고 갔다 와서 내가 주면 되니까 그동안 쓰다듬어만 주라고, 뭐 이렇게 잘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그랬는데 글쎄 이 화초들이 가면 갈수록 시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가 돌아왔을 때 그냥 빛을 잃었어요. 생명의 빛이 없이 그냥 시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물 안 줬지. 제가 CCTV를 녹화해놓은 것도 아니고 제가 반드시 줬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영혼 없이 주니까 그렇지. 사랑의 마음을 담고 줘야 되는데 일로 생각하고 마음 없이 주면 식물들이 다 한다고.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특별히 반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초를 잘 못 키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번 화초를 정말 잘 키우는 분이세요. 그래서 남들이 버린 화초도 갖다가 그 집에 와서 이 권사님이 손 보면 금방 살아나가지고 집에 어느 날 신방 갔더니 온통 그냥 방 하나가 거의 화초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자기에는 화초를 잘 키우는 탤런트를 주신 것 같다고.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언젠가 화분을 하나를 가지고 와서 키우는데 그렇게 물을 주고 햇볕에 쪼여도 이 화분에 있는 화초가 잘 자라지 않더래요. 죽는 건 아닌데 늘 시들시들하고 그게 자라지 않고 생명기가, 그 잎사귀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화분갈이라 그러죠. 화분을 한번 갈아볼까 하고 화분을 딱 이렇게 갈아보니까 글쎄 뿌리에 아주 질긴 비닐끈으로 꽁꽁 뿌리가 묶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심을 때 모종을 갖고 오면 모종이 흩어지지 말라고 비닐로 묶어놓는데 그걸 미처 끊어내지 못하고 그냥 심은 것 같고, 그래서 아무리 햇볕에 내놓고 물을 주어도 뿌리가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니까 이 식물이 자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햇볕에, 따뜻한 햇볕에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받아도요, 우리가 늘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이 안에서 봉사활동을 해도요, 우리의 영혼의 뿌리, 우리의 삶의 뿌리,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생명의 토양이신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질긴 비닐끈으로 묶여있다 그러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 인격적이고 일대인 그 영성, 영적인 관계, 그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물은, 햇볕은 충분해도요, 우리는 시시하고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에요. 정말 내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그분과 내가 개인적인 시간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가.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도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헤롯

왕,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여러 번 나오죠. 예수님 탄생했을 때도 헤롯 왕이었고요. 오늘 사도행전 12장도 헤롯 왕이에요. 근데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나왔던 헤롯 왕을 우리 흔히 헤롯 대왕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의 손자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왕이에요. 헤롯 아그리파라고 불리우는 왕이 오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왕은요,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로마로 유학을 갑니다. 오늘 우리를 치면 도피성 유학을 가서, 망명성 유학을 가서 거기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로마 황제의 자녀들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이렇게 형성된 인맥들은 헤롯 아그리파가 로마 정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클라우디오라는 황제인데, 클라우디오 황제는 이 헤롯 왕, 헤롯 아그리파에게 유대 땅의 모든 통치를 그냥 위임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를 연구한 몇몇 학자들에 의하면 이 헤롯 아그리파가,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이 로마의 중앙정치에 가진 영향력을 사용해서 유대 땅을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려고까지 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 유대 민중들은요, 이 헤롯 왕을 로마 제국 중심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오랫동안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같은 그런 존재로 이 헤롯 왕을 생각했습니다. 혈통적 정당성도 있죠. 정치적인 실력도 있죠. 거기에다가 유대교를 아주 잘 신봉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말에 들어서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까지 가진 완벽한 통치자로서의 조건을 가진 존재, 이게 헤롯 왕, 헤롯 아그리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 헤롯 이 왕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여기면서 그렇게 기대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세 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사람들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가 했던 이 인생이 어떻게 결론 나냐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정단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좌에 자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모든 사람이 메시아라고 기대했는데 인생이 안타까웠어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걸 오늘 말씀의 언어로 바꾼 뭐냐면, 그 영혼의 뿌리, 그 삶의 뿌리, 그 신앙의 뿌리를 생명의 토양인 하나님께 내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박수하고 환호했어요. 그러니까 물은 충분히 주었고 햇볕에서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뿌리가 질긴 비닐로 꽁꽁 묶여 있었던 그 화초처럼 그 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토양이신데 그분 앞에 그 영혼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하루아침에 꺾이게 된 거예요. 반대로 베드로는 어떤 인생이었나? 비록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감옥에 있었어요.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12장 1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은 모든 음모에서 나를, 누가 나를 건져주셨다고요? 주님이. 자기 인생에 기쁜 일이 있었어요. 자기 인생에 변화가 있었어요.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면, 누가 나를 도우셨다고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영혼의 뿌리, 그의 삶의 뿌리는 생명의 토양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고 쓸쓸한 것이 그의 인생의 시작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점 열매 맺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멈춰져 있지 말고 날마다 성장해서 처음보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라. 어떻게요? 우리의 삶의 뿌리, 영혼의 뿌리를 어디에 두라고요? 생명의 토양이신 하나님께 두는 인생이 되어라. 그때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는 훗날이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다. 그것을 헤롯과 베드로의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1대1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과의 영적인 관계, 개인적인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 생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생명의 토양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 영혼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상 가운데 무엇을 통해 가능할까? 오늘 이 12장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네 무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헤롯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사력도 없고요. 정치적인 영향력도 없고요. 감옥문을 열 수 있는 열쇠도 없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환경 앞에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한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거나 핑계를 돌립니다.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무능력해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그때 우리의 가슴을 치고 한탄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누군가에게 비난하고 책임 전가를 하고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정석 가운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초대교인들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한 줄 아세요? 삶의 뿌리, 영혼의 뿌리를 생명의 토양이신 하나님께 놓은 사람은 이렇게 신앙적으로 그때 반응한 거예요. 그게 1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원점이에요. 제로베이스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생명의 토양인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도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문제의 근원이 있음을 해답의 근원이 있음을 믿고 그분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우리들이 환경에 주눅들어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주눅들어서 어떤 환경 가운데 늘 요동치면서 살아갈 때 안타까워하잖아요. 삶의 환경 가운데 거기서 쉽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 그 자녀를 위해서 기쁨이 부모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들이 환경에 쫓겨서 운명에 맡겨서 환경에 주눅들어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치 않아요. 그 환경을 극복하면서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가길 소망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세요, 하나님이? 흐르는 강물에 강물을 따라 수영하는 건 쉽죠. 그런데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환경과 상황을 좀 극복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 한번 잘 살아봐 그러지 않고요. 우리에게 그 힘든 환경을 극복하고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이겨나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도구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자. 우리의 언어로 치면 기도는 하나님과 커넥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과 동역하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 가운데 하나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생명의 토양이신 하나님 앞에 내리는 순간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둡고 쓸쓸하고 외로웠던 그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흥황해졌더라. 이게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결론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가는 교만한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던 내 생각, 내 염려, 내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경험하는 거룩한 호흡과 같은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삶의 뿌리가 생명의 토양인 하나님 앞에 내리는 그런 순간이고요. 그 순간에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보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훨씬 멋진 인생이라는 믿음으로 베드로처럼 그 마지막이 흥황할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영적인 친밀한 관계, 우리의 삶의 영혼의 뿌리를 생명의 토양이신 하나님 앞에 내

0: 내리는 인생들아, 비닐끈으로 꽁꽁 묶여있던 화초처럼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틀,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내 인생을 꽁꽁 묶어서 하나님이 머물 공간이 없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말고 그분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인생이 되어라. 어떻게 해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지난주보다는 더 멋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육체는 쇠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적인 고백들은 더 멋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산성감리교회 지성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585-8111번 산성감리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0: CG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행복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
1: 추석 연휴의 시작입니다. 1년 중 가장 먼 길을 달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로 가는 날.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고요.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9월 24일 목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초다슬입니다. 추석 연휴의 시작입니다. 다들 즐겁게 또 평안하게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명절은 참 이상한 날이에요. 기쁜 날인데 마음이 복잡하고 함께인데 오히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오래 기다린 만남인데 막상 마주하면 말이 없어지는 관계도 있죠. 가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데 때로는 어렵기도 한 관계예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입이 안 열릴 때도 있달까요? 그런데 오늘 오프닝 시에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이 거기 있대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어색함 속에, 그 침묵 속에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가족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죠. 완벽한 관계라기보다 함께 용서하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밥을 먹는 연습을 하라고 주신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함께 있는 그 사람, 당연한 게 아닐 거예요. 이번 추석 그 사람에게 한마디만 더 건네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은요, 추석 특집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주파수 고정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 누리는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매일 저녁 드리는 저녁 기도문, 오늘 명절이라고 해서 빼먹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 앞에 기도 드리실 수 있는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쁜 이미지에 저녁 기도문 적혀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오늘 9월 24일자 저녁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은 행저질라 추석 특집 방송으로 함께하죠. 그리운 고향 다시 부르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명절만 되면요, 그리운 내 고향 북한을 떠올리는 어르신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은요, 그분들에게도 또 복음통일의 주역들이 될 다음 세대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극동방송의 탈북민 PD와 또 다른 탈북민 크리스천들과 함께 그들의 명절 이야기, 또 찬양과 말씀 가운데 주시는 위로로 가득한 시간 준비했어요. 주파수 고정해 주시고요. 이 저녁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으로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찬양 나누고 행저질라 추석특집 함께 하실게요.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고향을 찾습니다. 기차를 타고 차를 타고 긴 시간을 달려서라도 고향에 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향에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자주 떠올리고 더 깊이 마음에 품게 됩니다.

0: 어린 시절 뛰놀던 길, 가족의 목소리, 명절이면 먹었던 음식, 그리고 그때 함께 불렀던 찬양 한 곡이 있다면 어땠을까요? 신기하게도 노래 한 소절만 들어도 오래전 그날의 풍경과 사람들이 다시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극동방송이 맞이하는 풍성한 한가위. 오늘은 특별히 북한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그리운 고향, 다시 부르는 찬양을 마련했습니다. 고향 이야기를 듣고 추억을 나누고 그리운 마음으로 찬양도 함께 불러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부르는 한 곡의 찬양이 이 시간 누군가에게는 고향으로 가는 가장 따뜻한 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장차 다섯 아이 아빠가 될 김명준입니다. 저는 함경남도 단천시 대감동이라고 하는, 대감만 들어도 딱 돌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돌이 많은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때가 98년도 고향에 이제 동생 두 명이 이제 그때 어려운 시기에 고난의 행군 때 이제 그 묻고 오다 보니까 그 동생들 생각이 많이 나죠, 항상. 그 동생 둘 빼고는 다 한국에 왔습니다. 대신에 첫째 누나는 자녀 딸이 한국에 왔죠. 국화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오나 밀려가 있습니다.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그리고 제가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지금은 이제 교회 일과 방과후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 오기 전에는 직전까지 그 일식 라면을 운영을 했습니다. 네, 16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성도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배우러 다니다가 같이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게 한 7, 8년을 했습니다.
0: 한국에 와서 친구와 함께 시작한 일식라멘. 명준 형제님의 사연을 듣다 보니 한국에서 어떤 음식을 먹을 때면 북한 생각이 나는지, 북한은 명절 음식은 어떻게 보관하는지, 북한에선 추석 명절에 가족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했습니다.
1: 저는 그 북한에서도 송편을 좋아했어요. 송편. 우리 명절에는 송편과 절편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콩고물 때문에 만들지 못합니다. 아쉽게도. 먹는 건 잘하는데 송편만이 북한 음식, 딱 그때 그 명절 생각이 난다. 우선은 저희 집에서는 그 돼지고기국을 이제 많이 먹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편과 송편을 주로 해 먹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제 그 명절 때만 돼지고기국이요. 돼지고기라고 해봐야 사실 비계살이 붙은 그런 것밖에 안 되지만, 그마저도 1년에 한 번 정도만 먹을 수 있으니까 특식이죠, 특식. 사실 북한은 그 지하 저장소가 많이 발달돼 있죠. 깊숙이 한 4, 5미터 되는 굴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이렇게 많이 먹죠. 저희도 우리 집도 그 마당 앞에 움막 딱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들어가서 움에다가 김치 놓고 이제 그렇게 보관을 해서 사용을 했죠. 냉장고가 없으니까. 주로 카드놀이 좀 많이 하고, 그 다음 술판을 좀 많이 버리고, 그래서 한 술판을 한 2, 3일 내내 버리기도 하고, 그런 풍경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너무 정겨운 풍경이에요. 북한에서는 벌초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중국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근데 중국에서도 벌초하러는 거의 안 갔던 것 같아요. 기차가 사실 전기 들어올 때만 기차가 움직이다 보니까, 기차 칸칸이 아주 꽉 차 있잖아요. 한국어로 말하면 뭐 귀경길, 비성길 막히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기차에 매달려서 가기도 하고, 또 그 정도로 빠르지 않으니까 이렇게 매달려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풍경이 좀 있었던 것 같고.
0: 정든 고향을 떠나 이곳 대한민국에 온 지도 20년. 기나긴 시간 속에 하나님은 명준 형제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 신앙생활 진짜로 시작한 거는 한 3년 됐습니다. 그동안은 조금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0: 맞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을 넘자마자 한글을 배웠는데 한글을 배울 때 읽었던 책이 성경이었어요. 그때가 98년도에 제가 탈북을 했으니까 98년도부터였어요. 북한에서는 제가 다리를 다쳐서 의료사고를 당했거든요. 대장염을 좀 알았는데 주사를 맞고 주사 그 바늘이 이제 신경을 건드려 다리 신경을.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소아마비를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걷지를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글을 이제 중국 넘어와서 한글을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뭐 기억니은부터 이렇게 쭉 배우게 된 거죠. 고아원에서 한글을 배우면서 처음 본 게 성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경은 또 놓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읽은 책이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을 하는데 다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그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봤어요. 한국 와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좀 떠나가는 계기들이 그 교회 안에서 좀 많이 있었거든요. 뭐 물론 신앙도 이렇게 있진 않은 상태니까 떠나는 것도 굉장히 쉬웠어요. 엄마가 다니는 그 신천지에서 저를 데려가려고 끊임없이 전화하고 그거를 한 7년을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우리 지금 다니는 교회에 우리 목사님을 좀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제가 이제 조금 컴퓨터를 좀 조립을 하는데 교회 조립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는 맡길 수 없다고. 그래서 뭐 또 큰 형이 부탁하는 권위적인 말에 제가 대꾸하지 못하고 조립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딱 왔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좀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교회를 다녀야겠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이제 아이들 엄마랑 상의를 하고 교회를 출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특별한 계기는 사실 없고요. 그냥 딱 저 컴퓨터를 들고 와서 다 지어지지도 않은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편한 마음을 확 주신 거예요. 이제 교회를 나와라. 하나님을 사실 뭐 제가 그 하나님을 떠났다기보다 그냥 그 교회를 떠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나님을 또 굳이 부정할 이유도 없었고 또 예수님의 존재를 또 저에게는 명분이 없었어요. 부정할 명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만큼 또 달려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아이들 엄마랑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같이 죽게 되면은 저는 이제 하나님이 너는 이제 그만해도 돼 라는 신호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갈 때까지 주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자. 마음이 가장 크죠.
1: 한국에서의 삶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복음을 바라보게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0: 벌써 제가 중국, 한국에 온 지도 20몇 년이 됐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부터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를 때마다 그때 그 순간들이 시간별로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불러도 여전히 감동이고 감사함이 있고 그때 생각이 계속 나고 뭐 그런 찬양이거든요. 저에게는 진짜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네 하나의 상징과 또 같은 찬양입니다. 조금 제가 세상 속에서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었거든요. 공모할 때마다 마시고 거의 매일 마시고 그럴 때마다 아이들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뭐 주사를 부려서 고생한 게 아니라 술 심부름 하느라고 한 병에서 만족을 못해서 두 병, 세 병 계속 사러 가고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그동안 술을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은 술을 안 마시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좀 전적으로 좀 빨리 의지를 하면서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이 조금 있죠.
1: 우리 삶엔 때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명준 형제 간증처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늘 바라보는 중국의

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교회로 인도하신 김명준 형제님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해 하신 은혜의 찬양, 방송 가족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0: 명준 형제님을 부르신 하나님, 그 구원의 퍼즐은 이미 북한에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1: 98년도 3월에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넘는 과정에서 새벽 3시에 넘었어요. 그러니까 살얼음 진 두만강을 건너는데 그때 그 이제 뒤에서 서포트를 해줬던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소금 주머니 두 개씩 줬어요. 반 가면 던지고 넘어가면 한 번 더 던져라. 그러면 귀신이 물러간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0: 같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너무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언제부터라는 게 없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제가 태어나서 그 역경들을 좀 많이 겪었거든요. 겪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제 신체 완전한 신체에도 불구하고 많은 걸 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실 중국에서 고아원을 다니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그 연락이 끊겨서 떨어져 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길에서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부모님 만나면서 한국으로 오게 됐거든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들이었다고 이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1: 명준 형제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0: 저는 항상 그 이제 똑같은데 하나는 제가 섬기는 자리에서 항상 기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엄마를 위해서 엄마가 이제 신천지를 나가고 계시는데 오래됐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떠나게 된 계기도 거기에 있었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신천지를 가다 보니까 제가 한 7, 8년을 감시당했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좀 강압적으로 자꾸 하면 이제 법적으로 하겠다 했더니 그때부터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그 시간을 있다 보니까 엄마가 좀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항상 불안해요. 신천지 다니면서.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죠. 북한 생각이 계속 나요. 어렸을 때 건너도 그때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있었으면은 그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살아갈 때 가족 안에서 하나님을 좀 더 찬양하고 그리고 원없이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쪽에서는 그 원없이 찬양을 하지 못해서 주워간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 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족 사이에서도 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함께 찬양하면서 즐겁게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1: 원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기쁨 북한에도 나누고 싶다는 김명준 형제님. 북한의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0: 자유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배고프지만 그리고 당장 내일 뭘 먹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을 테지만 앞에 너머에는 하나님이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장 통일을 이렇게 하지 못해서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오길 기다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아파하신다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조차도 당장은 이렇게 너무 암흑속 같아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제 통일을 이끌어내실 분이고 그분이 준비되시면 또 우리가 또 그분 앞에서 준비되시면은 언제든지 길을 열어주실 때 그 자유함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좀 기다리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그리운 고향 다시 부르는 찬양 탈북민 간증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이번에 만나보실 분은 백두산을 가까이 둔 양강도에선 김용예 집사님을 만나봅니다. 북한에선 양강도 사람들이 영화에 나올 정도로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강인한 생활력을 지닌 분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겨울엔 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추위를 잘 견뎌내고 있는 북한의 양강도. 추석이 되면 서리가 내린다는 곳인데요. 그 지역에서 살다 온 김용예 집사님의 삶도 나눕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달북민 김용예 집사입니다. 저는 고향이 백두산을 가까이 하고 있는 양강도입니다. 저는 2010년에 달북을 했습니다. 저는 참 운이 좋게도 저희 외가가 다 중국에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이모를 죽기 살기로 찾았는데 이모가 강을 건너서 보니까 예수 믿는 분이셨어요. 예, 저희 이모 아들이 밀수를 했어요. 북한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저희 사촌동생이 지불을 하고 제가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북한에는 남편이 계시다가 2023년에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은 제가 다 데리고 왔죠. 사실은 우리가 다 강을 건널 때는 대한민국에 온다고 온 게 아니라 중국에서 잠깐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건너가서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기간 가운데 저희 아들이 북송을 당했어요. 2010년에 북송이 됐다가 2011년에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정말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네.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에는 사실은 상황이 정말 그 긴박할 때여가지고 돈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강을 건너게 되었고 어느 선교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천진이란 진앙도까지 오게 됐어요.
0: 중국에 돈벌이로 갔다가 아들의 북송 이야기를 듣고 북송된 아이가 구원받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 열렸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김용예 집사님을 드디어 만나 주셨습니다.
1: 그게는 장백이었거든요. 중국 장백. 저희 이모가 계신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강을 건너기 전에 제가 머물던 국경경비대가 다니는 집에 경비대 군인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집은 천주교를 믿는 집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사는 것이 급급하다 보니까 뭘 믿던지 간에 그걸 상관을 안 했거든요. 근데 강을 딱 건넜는데 저희 이모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장백에서 저희 사촌 언니가 왔는데 그날 밤에 자면서 제 등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아, 왜 이러지? 조금 좀 우리 북한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걸 모르잖아요. 예, 많이 의아했고 그런 중에서 저희 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사람들은 조선이라고 하거든요. 조선이 못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신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때는 그냥 그렇다고만 생각을 했고 제가 3일을 장백에 머물다가 다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 우리 이모가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 사촌 언니가 얘기하는 모습, 그것이 막 이렇게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촌 언니가 그때 장백교회 전도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모의 모습이 더 마음에 남았고, 우리 사촌 언니가 막 믿어라 믿어라 하는 얘기

사명을 받으셔가지고 북한 선교가 정말 활발하게 그랬던 곳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고 북한의 복음을 들고 넘어갔고 그것을 이렇게 눈앞에서 보기도 했고 건너가는 사람들을 보기도 했어요.

0: 김영희의 집사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중국에서 목회하고 있던 그의 친척을 사용하셨는데요. 어쩌면 하나님은 김영희의 집사님 한 분을 위해 또 그의 가정을 위해 믿음의 교회와 또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1: 저희 사촌 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 한 명이 넘어온 게 아니라 제 자녀를 세 명을 다 데리고 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친척이라도 너희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제일 먼저 다가온 모습은 우리 이모가 딱 압록강 옆이었거든요, 집이. 네, 근데 우리 사촌동생이 밀수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우리 이모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대하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옥수수밭에 숨겨주고 밥을 날라주고 그런 모습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이모가 믿는 하나님이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자연히 저하고 저희 딸이 교회를 가서 양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장백에서 제가 만났던 한 밀수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밀수꾼은 사실은 북한 여자분을 한 명을 넘겨보냈는데 그 여자분이 잡혀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대피를 먹어서 중국에 왔는데 중국에 아무도 이렇게 탈북민 남자분들은 누가 숨겨주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교회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으라 하냐. 하나님이 있으면 앞에 나와보라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는 우리 이모가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가왔지만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셔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0: 김영애 집사님은 북한에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추석 명절에 대한 집사님의 생각을 여쭙습니다.
1: 양강도 해산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때는 또 그나마도 저희 아버님이 그곳에서 간부를 하셔가지고 여유롭게 잘 살았어요. 근데 제가 시집을 간 게 그 양강도에서 이렇게 산골로 갔어요. 가다 보니까 시장이 멀어요. 그래서 명절이면 40리를 걸어가서 쌀을 사가지고 오고 떡도 사실은 푸짐하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못하니까 저희가 살던 시골은 농사 지은 걸 팔아야만 쌀을 시장에 가서 쌀 수가 사올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떡을 하는데 떡을 하면 애들이 막 자지 않죠. 음식을 하면 막 자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추석이면 제가 맏며느리였거든요. 네, 그럼 맏며느리다 보니까 저희 집이 애가 3명, 그 다음 시동생네 애가 2명, 그 다음 또 시누이네가 또 애가 2명, 시누이가 2명이다 보니까 뭐 애들만 해도 한 10명 돼요. 그러면 추석이면 저희 동네 시부모님 네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이렇게 우리 애들이 다 가서 모이면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잖아요. 또 모이면 또 싸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민간하면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0: 가서 먹기도 하지만 싸우기도 하고,
1: 아우.
0: 근데 지금은 돌아보면 그게 추억이고, 언제면 우리는 주석의 고향에 갈수 있을까, 이런 애잔한 마음도 들고, 그렇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복음 통일을 주시는 날이 꼭 있을 텐데,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지만,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2: 김용애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납니다. 북한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라는 것. 어쩌면 북한의 복음화는 우리 한국 교회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그곳에서 제일 처음 만났고, 그곳에서 제일 뜨겁게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2026년 추석 명절 특집 그리운 고향 다시 부르는 찬양 탈북민 간증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북한은 추석 때면 서리가 내려요. 네, 이렇게 추운 지역은 서리가 내리는데 좀 서리가 내릴 때를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양강도 쪽에는 서리가 내리죠. 아, 그런데 좀 이렇게 함경남도 그쪽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데 추석에만 가족들이 모여서 네,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부모님을 추억을 하고 사이가 많이 돈독했어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순수했잖아요. 북한 분들이 사실은 순수해요. 근데 공동묘지잖아요. 북한은 그렇죠. 공동묘지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묘를 잃어버려가지고 다른 묘에 가서 막 이렇게 하다가 함경남도에 저희 언니가 있었는데 산소를 한번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너무 묘지가 많으니까 그런 일들도 있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대개가 추석이 되면 애틋한 마음 언제면 우리는 고향에 갈 수 있을까 언제면 우리는 부모님

0: 찾아가서 인사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탈북을 한 다음 저희 오빠도 군 부대에서 장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북송돼서 가니까 저희 오빠가 폐암이 와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고 했는데, 저희 언니가 지금 살아계세요. 우리 언니도 참 뭐라고 할까요? 비극이라고 할까요? 아들이 두명 있는데 아들이 둘이 다 죽었어요. 하나는 군대를 갔다 와서 수술을 하다가 수술대에서 그냥 돌아갔고, 작은 아들은 폐결핵에 와서 죽었고, 아무튼 그랬는데, 우리 언니가 그전에도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이렇게 돈을 보내는 것도 그렇지만, 나는 네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갈 수가 없잖아요. 뭐 살았을지 죽었을지 모르잖아요. 난 죽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1: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함께 했던 추억을 기억하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지금은 안타까운 마음뿐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기도와 그 그리움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속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집사님은 평소 이 찬양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0: 내 주의 보혈은, 사실은 그 교회가 엄청 이렇게 뜨거웠거든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 가족들이 북한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국경연선에서 편안하게 목회를 하려면 사실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오직 북한 복음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목회 철학이, 그러니까 성도들도 북한, 아무튼 권사님 집사님들 집에는 다 북한 성도가 있었어요. 양육을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 언니네도 초소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양육을 받던 집에 북한 지하 성도가 양육을 받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찬양이 제일 마음에 난 거든. 내 주에 보여 정하고 정하다. 예. 그리고 목사님이 그때 북한 복음화에 그러시다 보니까 한국에 많이 다니셨거든요. 왜냐면 중국 그 작은 교회의 힘으로서는 북한 선교를 감당하기가 힘드시니까, 그래서 한국에 왔다 가셨는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있던 양육을 받던 그 집이 창문을 열면 5층 앞, 그 집이 5층이었는데, 문을 열면 북한 강 건너 방송 소리가 나고 해산역에서 열차가 떠나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참 건너다 보면은 우리가 있었을 때에는 몰랐는데, 황폐한 그 땅이 이렇게 보이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왜저 땅이 저런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1: 마지막으로 집사님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0: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저희가 삼국을 거쳐서 한국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이 크신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이곳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항상 감사하고, 북한을 향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의 날에 우리가 그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에 함께 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추석 명절 특집 복음 70년 은혜 70년 그리운 고향 다시 부르는 찬양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삶의 무거운 짐 앞에 때론 포기하고 싶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북한을 떠나 중국에서 이곳 한국까지 또 백두산 자락 양강도의 찬소리 속에서도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세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70년 동안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고 어두운 북녘 땅을 포함해 갈 수 없는 그곳까지 눈물로 심은 기도의 열매들을 신실하게 거두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극동방송 탈북민 PD 서인철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마음 졸이며 달려온 가족들의 발걸음과 함께하지 못해 그리운 마음으로 있는 가족들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명절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홀로 계신 분들, 타향에서 명절을 보내는 분들, 그리고 함께할 가족이 더는 곁에 없는 분들의 허전한 마음을 주님께서 가장 먼저 안아주옵소서. 그분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연결된 한 가족임을 느끼게 하옵소서.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멀어졌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저녁 그 모든 서운함과 오해는 내려놓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있든 떨어져 있든 이 밤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그리고 홀로 보내는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9월 24일자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이에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행저질라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추석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대요.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영원히 날 놓지 않으시는 주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풍성한 추석 보내시길,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디딤돌교회 임성도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시험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자,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첫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이 누가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로 남길 만큼 역사의 저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의사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논리적으로 좀 디테일한 그 관찰, 그게 엿보이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꾼이 되었고 증인들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복음에 일꾼되고 증인된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컸었는데 데오빌로 각하와 교제하고 있는 나도 이것을 좀 순서대로 자세히 기록을 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좀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 누가복음이 전체적으로 이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데오빌로에게 써서 보내려고 했냐 하면 데오빌로가 이미 듣고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흠없는 번제 제물이 되셔서 속량의 희생이 되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아는 신앙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보이신 본, 그의 행하신 표적, 그리고 그가 이루신 이 구속의 완성을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내 삶에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기가 내 태중에 새롭게 잉태가 돼도 엄마는 이 아기가 태어날 준비를 위해 심지어 뼈의 구조조차도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조정되게 돼 있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예배당 오는 것을 종교적인 어떤 행습으로 왔다 갔다, 감격도 없고 또 믿음에 대한 그 깊은 은혜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여 각하께서 들으신 그 복음이 더 선명해지고 더 삶에 확실해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 내가 이 누가복음을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의 내용이 가장 먼저는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에 대한 수태고지, 아직 잉태가 되지 않았는데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와서 아이가 생길 건데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또 저 나사렛 동네에 처녀 마리아, 약혼자가 있는, 아직은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그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될 건데 아이를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 수태고지. 그리고 이제 태어났어요. 그래, 요한이 저 요단 동편,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기 바로 전에 지명 이름으로는 베레아, 베레아는 저 오늘날 그리스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베레아고요. 이 베레아는 요단 동편의 지명 이름이에요. 그곳에서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침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큰 소리가 들리는데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제 4장이에요. 4장. 여러분, 이 4장은 1절부터 13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험 받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세요. 당연히 결과는 승리하시죠. 그런데 자, 제가 왜 이 서론부터 저 1장에서부터 시작된 누가의 누가복음 기록 목적서부터 얘기한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그거는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대, 그런데 이기셨대,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는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너무 분명해요. 이 시험 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전체의 기록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아니, 최소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누가복음 4장

0: 1절부터 13절에 이 시험 받으시는 사건 속에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실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 우리에게도 다양한 형태의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여러분 하나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다면 여러분 넉넉히 우리 또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고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어떻게 증명하셨을까, 어떻게 드러내셨을까. 자, 우리 1절부터 성경을 보면서 같이 여러분 꼭 이 문자로 돼 있는 이 성경을 들고 다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설교를 듣다가 옆에 쓰기도 하고 밑줄 긋기도 하고 근데 핸드폰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성경을 들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보죠. 누가복음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0: 여러분, 1절 속에 여러분들이 느낄 때 이거 좀 이상하다 하는 거 있으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질문을 했지만 여러분 대답하시기 좀 곤란하긴 하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왜 광야로 데리고 나갈까?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 건조한 곳, 목마른 곳, 외로운 곳. 여러분, 광야는 한마디로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이끄셨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 1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러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광야로 이끌려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무엇 앞으로 이끌려졌냐 하면 시험 받는 현장으로 이끌려지셨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이끌려지셨고 시험 앞으로 이끌려지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좀 환기시켜 드리려고 성경을 한 곳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자, 3장 마지막 부분인데 그 마지막이 사실 23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족보예요. 그 족보 전에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4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3장 끝은 사실은 3장 21절, 22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고 4장으로 넘어가 보죠. 자, 21절 시작.
1: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0: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대요.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4장 1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리고 1절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자,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이 충만하셨고 성령에 이끌리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이끌리고 계신가요? 화려한 사역의 현장인가요? 저 왕궁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곳인가요? 아니에요. 광야로 이끌려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우리의 삶 속에 광야로 이끌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시험은 여러분, 이 시험 때문에 예수님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말 그대로 시험에 빠지는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 예수님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누가가 지금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도구로 이 시험 사건을 여기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험 때문에, 이 광야 때문에, 광야로 이끌려진 것 때문에 예수님의 본질이,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닥쳐오면 우리가 드러나요. 무서운 질병 앞에서 우리가 누군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오늘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있는 우리 미영 간사가 그 의식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찾아가서 기도를 하고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는데 아니 어떻게 그 통증과 그 고통스러운 말기암에

0: 달리면서도 자기 친구 중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를 좀 불러달라고 그에게 끝까지 전도하고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엄마 아빠에게 예수님을 꼭 잘 믿으셔야 된다고 절대로 예배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고 그가 남긴 마지막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시험은 우리에게 아픔이고 광야지만 그 시험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험의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자고요. 자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0: 그러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사실 3장 21, 22절과 4장 1절과 그리고 여러분 4장 14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시험 사건이 끝나고 갈릴리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갈릴리로 가실 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누가는 이렇게 관찰하고 기록으로 남겼어요. 자, 4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러면 이 사건, 이 시험 사건이 시작될 때도 성령에 충만했고 성령에 이끌렸고 그리고 이 사건이 마무리돼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여정이 시작될 때도 여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 계셨어요. 그럼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돼요. 뭐냐 하면 시험이 찾아왔지만 시험이 찾아오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셨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길을 가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시험에서 첫 번째 맞이하는 시험이 뭘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0: 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아니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지금 뭐였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곧 하나님이잖아. 그건 너 능력 있잖아. 그러니까 네 능력으로 이거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너 40일 동안 굶었다며. 너 지금 몹시 배고프잖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능력을 이 시험 앞에서 드러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면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명백해졌어요. 자기 능력을 드러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능력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성령이 이끄시는 길을 가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성령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 알게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거 고민 안 하셔도 하나님의 뜻을 아셨겠죠. 당연히 다 아시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에 이끌리시며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그리고 그 다음도 한번 볼까요? 자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너에게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누구 말이에요? 누구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이 영광을 줄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줄 수도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사탄은 귀신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을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 앞에 거짓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

0: 하면 높은 곳으로 이끌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걸 너에게 줄게. 그러니 너, 자,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1: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0: 너 나한테 절해. 그럼 다 네 것이 될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가 본문에 선명하게 드러나요. 여기 4절에 기록된 바, 8절에 기록된 바,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이제 자기가 패하니까, 지니까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자, 10절입니다. 마귀가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91편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91편 1절은 전후 문맥 안에서 해석돼야 바르게 해석이 드러나요. 그 바로 뒤에 나오는 91편의 뒷부분의 말씀이 뭐냐 하면,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그 사람이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지금 마귀의 고백처럼 자기 허세, 자기 영광, 자기의 그 필요, 자기 욕구, 이거를 위하여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 받아주실 거야. 여러분,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일 뿐만 아니라 자기 허영을 위한 말씀의 오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구를 위해, 내 욕망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 이렇게 그릇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이 기록된 바라고 말하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 이긴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물리쳐 이길 때 예수님의 방법,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기록되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변개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경험은 절대로 이 기록된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보다 앞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이 4절에 있는 그 말씀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요. 그리고 8절에 있는 그 말씀 또한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요. 그리고 마귀가 말한 그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1: 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0: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에 와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여기 8절에 보세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험의 이야기는 누가가 이 시험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증명의 자료예요. 근데 이 자료에서 예수님 무엇을 증명하셨느냐 하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시지도 자기의 뜻을 이루시지도 오직 하나님께 말씀 앞에, 성령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는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시험을 이기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에 기록된 대로 성령이 이끌리시는 삶, 성령에 이끌리며 사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삶을 살 때 우리 앞에 닥친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0: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이끌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면 순종하면 시험에서 이기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해석하는 것 같은 오류나 오욕 말고 오역 말고 진정으로 바른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 때 넉넉히 시험을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 시험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능력과 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도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인간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져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유혹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그리고 아버지께 경배하고 순종함으로 넉넉히 그 시험 또한 이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너 스스로 너를 먼저 구원해봐라 여러분 유혹입니다 예수님 넉넉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독생자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 이끌림 받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시험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생애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우리도 주님을 믿는 주님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로서 여러분 성령에 이끌림 받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고 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크고 작은 시험 앞에 넉넉히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1: 새 생명 신앗가에 지금까지 디딤돌교회 임성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디딤돌교회 042-488-778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신앗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사람마다 버리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없었으면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기억이든 부끄러운 기억이든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선 자네가 무엇인지 몰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떻게든 될 것이며 무엇이든 될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의 시간은 내게 없었던 길을 찾게 하고 진짜 사랑, 진짜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내가 되도록 하는 시간, 바로 나를 새롭게 빚어내는 시간이 광야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3: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잘됨, 그리고 강건한 은총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을 보면 택한 백성이 받는 축복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데요. 곡간의 쌀과 각종 곡식이 가득하고 들판에는 양들이 가득하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존 칼빈은 천천만만의 축복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헤아릴 수 없는 축복, 둘째는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구분할 수 없는 축복, 셋째는 끊임없는 영원한 축복, 넷째는 쌓아놓을 장소가 없는 축복, 다섯째는 계속하여 생기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사람의 머리로 계산할 수도 없고 또 인간의 입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데요. 그 은혜는 입으로 다 찬양할 수도 없고 또 몸으로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다 헤아려보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기쁨의 추석을 가족과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에겐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곡이죠. 10,000 Reasons을 Matt Redmond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은혜를 찬양하며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을 찬양할 이유가 항상 많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우리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한 명절이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 영적으로는 더 풍성한 회복의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또 가정마다 모든 것 예배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풍요롭고 또 풍성한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마라타 프레이즈 앨범 9집 중에서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When I Looked Into Your Holiness 이 곡을 마라나타 싱어즈와 개건 싱어 신디 리차드슨 워커의 곡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힐송 뮤직의 곡들 가운데 전 세계의 수많은 언어로 번안되어 많이 애창되고 있는 곡입니다. 우리에겐 그 이름 아름답도다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What a Beautiful Name을 어쿠스틱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찬송가 두 곡을 골라봤는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폴 발로치의 곡으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그리고 캔디 크리스마스의 곡으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Wonderful Peace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캔디 크리스마스의 곡으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Wonderful Face, 그리고 그 전 곡은 폴 발로지의 곡으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사랑 가득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뵐게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리타 발로우치와 마라나타 싱어즈의 곡으로 I Will Celebrate를 보내드립니다.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날씨.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일부분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눈으로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다가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지금 감사하기로 결단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찬양이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목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홀리원의 찬송 편곡 빛이란 찬양 함께 들으셨고요. 클래식 콰이어의 감사해 그리고 찬송가 프로젝트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동산에 살면서도 번번이 이 인생의 잡초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자,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이미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자녀들과 함께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모두 모두 축복하고요. 이 시간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신청해 주신 찬양 이어서 웨이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찬양 희주일의 그 은혜로만 듣고 오셨습니다.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받은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에 근원 강림하사 주나목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요. 가이펜로드의 영어 찬송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나무엔의 복이 있는 사람이란 찬양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거리가 찾아지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감사는 쉬지 않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축복하고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면서 듣고 싶은 찬양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도 좋고요. 다양한 사연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세 곡을 또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쉼이 풍성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좋은 씨앗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 이정림 사모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그리고 브라운워십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 편곡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워왔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귀 기울여주시면 보내신 문자들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아멘 인류가 가진 가장 위대한 재산은 무엇일까요? 돈, 지식, 기록, 수많은 가치가 떠오르지만 저는 그 중에 의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대한 자연현상 앞에서 사소한 일상의 풍경 속에서도 인간은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져왔죠. 결국 과학자들과 사상가들이 던진 그 수많은 질문과 물음은 해답을 찾아 나선 끈질긴 여정 가운데 문명을 만들고 세상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왜라는 질문이야말로 현 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된 것이죠. 그런 왜라는 질문이 신앙 생활에도 이어집니다. 인생의 뜻밖의 시련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물어봅니다. 주님, 저에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의문에 당장 해답을 내릴 순 없지만 그 답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질문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묵상도 깊어지고 마침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 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주밤지기 남지구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남궁송옥님의 내 삶의 이유라와 린다 로빈 하이타워의 주 예수 크신 사랑 연주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오르죠. 모든 물체는 왜 아래로 떨어지는지, 사람들의 심리는 왜 이렇게 자주 변하는지, 이런 의문이 쌓이고 해답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문명은 발전했습니다. 이런 법칙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왜 하나님은 곧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까 하는 물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성숙을 이뤄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품은 질문을 꺼려하지 않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기꺼이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문들이 있다면 모두 하나님께 가만히 물어보며 나아가보면 어떨까요? 그 질문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더욱 깊은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전해드릴게요. 예라모십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지선전도사님의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이어서 희즈윌의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이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 묵상.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베드로는 믿음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어도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해주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독여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용기를 억지로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두려움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더불어 내 안의 소망에 대해 누가 물으면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답하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소망이 가장 힘있는 복음입니다.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칼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강중현님의 선한 능력으로와 최한원님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연주 찬양, 그리고 브라운워십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세 곡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늘편지 전해드릴게요.

눈이 가려진 너에게. 나의 사랑아, 사람이 교만에 빠지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단다. 교만은 눈을 가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

사람들이 박수치고 칭찬할 때 그 틈을 타 교만은 더 깊이 들어온단다. 더 나아 보이고 싶은 마음,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려는 욕심이 교만을 키워버린단다. 나의 사랑아, 이 세상 그 누구도 교만을 품고는 끝까지 설 수 없음을 기억하거라. 늘 너의 마음을 살피거라. 주인 되고자 하는 작은 교만이라도 멀리 하거라. 나의 사랑아, 교만이 너를 조급하게 만들고 열등감과 불안, 우울로 얽매이게 될 때 그 두려움을 숨기지 말고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겸손은 너를 살리고 교만은 너를 무너뜨린단다. 나의 사랑아, 겸손히 나를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살아난단다. 겸손히 나를 의지할 때 나는 너의 삶을 단단히 세우고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너를 견고히 붙들어 세워갈 거란다. 너를 반석 위에 세울 하늘.

나영환님의 You Raise Me Up, 날 세우시네 영어 찬양과 노미선님의 나는 갈 길 모르니 연주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밤아 없이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신은영님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양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 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이번 명절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무탈한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0: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글을 한 편 들고 왔는데요. 무표정한 100명 중 웃고 있는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도록, 모두가 침묵하고 단 한 명이 노래한다면 그것도 당신이도록,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서는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도록, 사랑을 말하지 않는 무리 중 사랑을 굳게 믿는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도록. 처음으로 웃고 처음으로 노래하고 처음으로 일어서고 처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야 두 번째로 웃는 사람, 세 번째로 노래하는 사람, 네 번째로 일어서는 사람, 다섯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날 테니 당신을 닮은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테니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데에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참 감동이 돼서 나눠봤습니다. 사랑을 말하지 않는 무리 중 사랑을 굳게 믿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예수님 닮은 우리 방송 가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닮아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방송 가족들을 모시고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102편 함께합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10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8편 7절 말씀이에요. 평생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힘들 때 숨을 곳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위안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달려갈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밤 그 든든함을 생각하며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제니스 게인스의 How Great Thou Art 전해드렸습니다. 피난처는 위험을 피해 잠시 몸을 숨기는 곳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들어가 비바람을 피하는 곳이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폭풍 같은 시간이 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몰아치고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폭풍을 당장 멈춰주신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숨을 곳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피할 곳은 있다라는 것. 오늘 밤 그 사실이 마음에 큰 힘이 됩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영은의 쉬이 기대어 말하진 않을래요. 유효림의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한웅재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케인과 브루크 리거트워드가 함께한 Jesus Lifted Me, Phil Wickham의 Better Belongs, 그리고 세목과 존 리가 함께한 The Love of Go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피난처는 잠시 머무는 곳이지 영원히 숨어있는 곳은 아닙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이유도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를 그 안에 가둬두려는 게 아니라 쉬게 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나가게 하려는 겁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서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피난처에 들어와 계신 분이 있다면 충분히 쉬고 자신을 정비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리고 서둘러 나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힘이 회복될 때까지 머무르고 좀 힘을 보충해서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T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한가위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3일간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에서는 추석을 맞아 크게 세 개의 테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찬양과 감사, 고난과 구원 뒤에 드리는 감사, 마지막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어제는 찬양과 감사 함께 했고요. 오늘은 추석이죠. 오늘은 고난과 구원 뒤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시편을 크게 세 가지 테마로 봤고요. 각 테마에 맞는 시편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 멋진 가을에 시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는데요. 갑자기 문득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시, 이 감사의 시편이 가장 멋진 시가 아닐까? 그래서 시편 몇 편을 골랐습니다. 오늘은 고난과 구원 뒤에 드리는 감사의 시편 네 편을 골랐는데요. 여러분과 나눕니다. 첫 번째는 시편 107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는 핵심 주제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광야, 감옥, 질병, 바다의 폭풍 등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의 감사 찬송입니다. 핵심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이기도 한데요. 10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김도현의 그 광야로, 그리고 앞서서 들으신 찬양 동방현주의 광야의 감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어제와 오늘 다음 주 월요일까지 3일간 감사 시편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시간,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찬양과 감사였고요. 오늘 추석인데요. 고난과 구원 뒤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시편 107편 여러분과 나눴어요.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 고난 뒤에 드리는 감사, 또 대표적인 시편이 30편입니다. 핵심 주제어는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핵심 주제는요, 죽음의 문턱이나 깊은 슬픔 속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드리는 개인의 감사 시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는 유명한 고백이 담겨있는 시편 30편입니다. 한 편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

시작하며 이 주제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공경 속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민유경 교수님의 연주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시편의 세 가지 테마 중에서 고난과 구원 뒤에 드리는 감사라는 테마로 여러분과 시편 네 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30편, 34편, 그리고 마지막 116편입니다. 핵심 주제어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입니다. 사망의 줄이 얽힌 고통 속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며 드리는 서원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핵심 구절은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추석 맞이할 텐데요. 아, 정말 이 말씀의 구절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신음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팀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추석인데요. 맛있는 송편과 또 음식들 차려놓고 가족들과 맛있게 드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오늘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피디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을 만납니다. 어떤 날은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나의 믿음도 굳건한 것 같지만 또 어떤 날은 조그만 시련에도 뿌리채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글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믿음의 뿌리는 상황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비롯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상황이나 환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장의 현실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한경미의 우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데이비 펠프스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캐리 언더우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멀시미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홀리원의 죽게 가는 길 띄워드리고요. 여섯 크룩스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이 세상 험하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위클레시아의 이를 위해 부르셨네 띄워드리고요. 여사 빨간 약에 우리는 복이 있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엘빈 슬로터의 Made Me Glad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린다 랜들의 He Will Carry You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또 지내온 것이 참 행복했구나, 감사하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가족들,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와 행복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또 우리 가족이, 우리 가족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가족과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추석 명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전해드렸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친지들, 또 친구들을 만났을 때 서로의 근황을 묻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또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주신 그 은혜들을 아름답게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불평, 불만, 또 과거의 서운함 등 이런 것들은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오셨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러 오랜만에 고향으로 향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북녘땅에서는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지, 이동이 가능한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지만, 또 이산 가족분들의 아픔도 떠오르게 되고요. 이 명절,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얼른 통일이 돼서 남북한이 함께 지낼 수 있기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망해봅니다. 지금 밤 늦은 시간까지 운전하시면서 고향으로 향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안전운행하시면서 저희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과 또 복음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같이 품어보시면 좋겠습니다.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국에 있는 탈북민 교회들 소개해드리고 또 함께 은혜의 시간 꾸며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 더불어서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 이런 정보성 내용들이 북녘의 성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찬양도 함께 하시면서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같이 하루빨리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잠시라도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송 함께하면서 여러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또 어떤 마음이신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적에 1069번으로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송 준비했는데요. 함께하시고 오늘도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 탈북민교회 사역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전 북기총 회장이시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뉴코리아 교회를 사역하시는 정영신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목사님, 저희가 이제 매주 한 교회 또는 두 교회 사역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네. 목사님도 보시면서 또 한 번 기도하게 되실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교제에 온 분들이지만 또 이렇게 교회를 소개하게 되면서 네. 다시 한번 이제 교회를 돌아보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0: 네, 이 시간에 매주 또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탈북민 교회가 이런 정말 귀한 사역들 하고 있구나. 아, 우리 지역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었구나. 생각만 그치지 마시고 함께 사역을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오늘은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세워진 평양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0: 예, 보니까요 목사님 인천에도 탈북민 교회가 몇몇 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만 4개가 세워져 있고 네. 그리고 특별히 인천에 탈북민 교회가 많이 세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인천 남동구에 가면요 무려 2천 명이 넘는 탈북민 이웃들이 살고 있습니다.
0: 어, 그렇군요. 네.
1: 네. 그래서 더 많은 탈북민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0: 그러네요.
1: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자, 평양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볼게요.
1: 네, 우리 평양 예루살렘 교회는 2018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는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0: 네.
1: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어딜까 기도하는 중에 예전에 평양의 별명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잖아요.
0: 맞아요.
1: 아, 그렇구나. 내 고향 땅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라는 예약이구나. 라는 감동을 받고 평양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0: 예. 목회자분이 또 탈북민이시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우리 임혜진 목사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자를 부르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주변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많은 경우에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고난은 성도의 축복이고 간증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0: 네.
1: 우리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제 정착하고 열심히 살아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0: 네.
1: 중환자실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0: 오.
1: 그리고 몸이 회복된 후에 이제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몸이 회복되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이 좀 희미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0: 그렇죠.
1: 네. 그쯤 됐을 때 다시 한번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전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 또 기도한 것들 붙들고 이제 완전히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0: 네.
1: 하면서 이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인천으로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우리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 이제 인천 남동구에 특별히 탈북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탈북민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서 감당하게 할 사명이 있구나라는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서 그때 가게로 쓰던 작은 사무실을 개조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네. 조금 더 넓은 예배당에서 선교 사역을 같이 감당하면서 주변에 더 많은 이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0: 예. 우리 평양 예루살렘 교회가 사역의 지경이 조금씩 이제 확장되는 모습인데요.

0: 2025년의 사역 계획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주요 사역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의 성별이 여성이 70% 정도가 됩니다.
0: 그렇죠.
1: 왜 그럴까 보면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의 여성 비율이 70%가 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탈북민 목회가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여성적인 목회 리더십을 필요하러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0: 네.
1: 우리 임혜진 목사님도 이제 그런 사역, 이제 그런 목회자로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변에 있는 한부모 가정 그리고 여성 성도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분들을 전도하고 이제 교회로 데리고 오게 하는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
0: 네.
1: 여성 사역을 하다 보면 또 한부모 사역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눈이 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이제 초등학생들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또 사랑으로 품고 교회에서 함께 양육하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5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탈북민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이제 주일마다 성도들이 왔을 때 말씀을 세 가지씩 함께 나눈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겠다고 노력하고 다짐하는 일들을 이제 매주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평양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제 교사와 반주자가 필요한데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집사님들 중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교사 준비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주도 외부에서 이렇게 오기보다 지금 교회 나오는 학생들 가운데 이제 반주자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0: 네. 이런 많은 좀 일꾼들이 잘 자라나고 양육받고 교육받아서 크게 쓰임 받았으면 하는데 이런 일꾼들이 또 열심히 사역을 해 나가는데 교회의 사역에 어려운 점은 또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우리 목사님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역 내 탈북민 영혼 구원이겠죠.
0: 네네.
1: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평양 예루살렘 교회 예배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작은 곳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조금 넓은 곳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전할 때 사실은 새로운 환경에 맞는 음향과 스피커가 이제 구비되어야 되잖아요.
0: 네. 근데
1: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돼서 이전에 쓰던 것을 그대로 옮겨가다 보니까 예배하고 할 때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0: 예.
1: 이 부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역시 우리 평양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 사역을 위해 예배를 위해서 음향 시스템 꼭 필요하다는 얘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나눠드릴게요.
1: 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 평양 예루살렘 교회 직분자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성로들을 잘 살피고 인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평양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되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중국 내 우리 탈북민 성도 10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교회의 기둥이신 집사님이 중국에서 헤어진 딸들의 소식을 하루속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0: 예. 국내 사역들뿐만 아니라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까지 품고 가는 이 평양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꼭 마음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평양 예루살렘 교회 살펴봤는데요. 오늘 임혜진 목사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을 할게요.
1: 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0: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탈북민 교회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올해 초 실각한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전 연합참모부장의 당적과 군적을 박탈하고 사건을 군사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군 복무 중인 아들과 수개월째 연락이 끊긴 한 여성이 러시아 파견 가능성을 걱정했다가 당세포 비서에게 주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전으로 파괴된 중동 에너지 시설을 재건하기 위해 50억 달러를 출자하고 중동 8개국과 총 1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 조지아주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훈련시키는 로봇 학교를 열고 내년에는 시설 규모를 현재 약 10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농촌 지역에서 최근 전력 공급이 이어지자 주민들이 햇곡식을 미리 가공해 두기 위해 밤늦게까지 방앗간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프랑스 토탈 에너지스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와 에너지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등 외국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가 베네수엘라에 잇따르면서 베네수엘라가 석유 산업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보도입니다. 이란전의 여파로 유럽의 항공유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한국산 항공유 수입이 늘어 이달 한국의 대유럽 수출량이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추석 보름달은 서울 기준으로 오후 5시 34분에 떠오르며 천문학적으로 완전히 둥근 보름달은 추석 이틀 뒤인 27일 새벽에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조선비즈 보도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올해 초에 실각한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전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장의 당적과 군적을 모두 박탈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조사 결과 두 사람이 정치적 기율과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파벌을 형성했으며 직위를 이용해 타인의 승진을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사건은 군사검찰로 넘겨졌으며 당적 박탈은 다음 달 열리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입니다. 장유샤는

한때 중국군 서열 2위이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 군 인사로 꼽혔고 류전리는 중국군 작전을 총괄하는 연합참모부장을 맡았었습니다. 중국군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리상프 전 국방부장과 명호와 전 정치공작부 주임, 허웨이둥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 최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낙마했는데요. 장효샤와 류전리까지 축출되면서 통상 7명으로 구성되는 중앙군사위원회는 현재 시 주석을 포함해 2명의 현역 위원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군 최고 지휘부에 대한 대대적인 반부패 기율 단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엔키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군 복무 중인 아들과 수개월째 연락이 끊긴 한 여성이 아들의 러시아 파견 가능성을 걱정했다가 당 간부에게 주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엔케이 함경부터 소식 등에 따르면 명천군 철도 부문에서 일하는 이 여성은 동료들에게 군에 입대한 아들과 몇 달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혹시 러시아에 파견된 것은 아닌지 걱정을 털어놓았는데요. 이 여성의 아들은 약 1년 전에 입대했고 부모는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후방부대에 보내기 위해 돈과 인맥을 동원해 제7군단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신병훈련이 끝난 뒤 실제 어느 부대에 배치됐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연락도 완전히 끊겼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견 소식이 주민들 사이에게 알려지면서 부모의 불안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은 당 세포비서로부터 군에 간 자녀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 다른 군인 가족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군에 입대한 자녀와 연락이 끊긴 다른 부모들 사이에서도 러시아 파견 가능성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전으로 파괴된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을 재건하기 위해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8천억 원을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이 50억 달러를 내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등 중동 8개 나라가 같은 규모를 출자해 모두 1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가 운영하며 약 7개월 동안 이어진 이란전으로 파괴된 송유관과 정유시설 등 에너지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수송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는 것도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맞서 중동지역 정유시설과 유전, 천연가스 수출 터미널 등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해왔습니다. 다만 기금 조성안은 아직 관련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참여 국가와 규모, 출범 시점 등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요.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을 재건할 경우 다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 조지아주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학습시키기 위한 이른바 로봇 학교를 열었습니다. 조지아주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문을 연 로보틱스 메타플랜트 응용센터는 지난 6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최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 아틀라스는 실제 자동차 제조 현장에 투입되기 전 물류 작업 준비와 자동차 부품을 조립 순서에 맞게 배치하는 작업 등 다양한 과제를 학습하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아틀라스를 2028년부터 조지아 공장에서 부품 분류 작업에 투입하고 2030년부터는 부품 조립까지 담당하도록 작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아틀라스 2만 5천대를 현대차와 기아의 글로벌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배치하고 미국에는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생산 시설을 구축할 예정인데요. 현재 센터도 내년에는 별도 시설을 마련해 지금보다 약 10배 규모로 확대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자동차 제조뿐 아니라 항공 우주와 반도체, 물류, 식음료 등 다른 산업에서의 아틀라스 활용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농촌 지역에서 추석을 맞아 햇곡식을 가공해 두려는 주민들이 몰리면서 방앗간들이 늦은 밤까지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평안북도 소식 등에 따르면 염주군 일대에서는 북한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을 계기로 공급되기 시작한 전기가 최근까지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 수확한 곡식을 한꺼번에 가공하고 있는데요. 평소 농촌 방앗간은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 기계 가동을 장기간 멈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은 전기가 언제 다시 끊길

겨울철 먹거리로 저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식통은 수확철에는 평소보다 먹거리 사정에 여유가 생기면서 각 가정이 형편에 맞게 별식을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구절에 이어 추석과 다음 달 10일 당창건일까지 주요 명절이 이어지면서 수확한 곡식을 미리 가공하고 저장하려는 움직임도 더욱 분주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국수처럼 상대적으로 빨리 소비되는 음식은 식량 사정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많이 만들기 부담스러워 어떤 곡식을 얼마나 가공하는지를 통해 가구별 형편이 드러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프랑스 최대 에너지 기업 토탈 에너지스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와 에너지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하며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에 다시 나섰습니다. 토탈 에너지스가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미국 등 서방의 제재와 시설 투자 부담으로 2021년 현지 합작 사업에서 철수한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구체적인 투자액이나 계약기간은 담기지 않았지만 미국 쉐브론과 이탈리아 에니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베네수엘라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체결됐는데요. 베네수엘라 정부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여 유전 개발과 원유 생산을 늘리고 일자리와 국가 수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에는 미국과 대규모 석유 협정을 맺고 미국 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유전 17곳을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는데요. 반면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계약의 수익 배분 방식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에너지 시장 개방을 통해 장기간 침체된 경제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로이터통신 보도입니다. 이란전의 여파로 중동산 항공유 공급이 줄어들면서 유럽이 한국에서 항공유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달 유럽이 한국에서 수입한 항공유는 하루 평균 12만 9천 배럴로 2022년 10월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란전 이후 중동 지역 에너지 시설과 수송망이 타격을 받으면서 유럽의 정유 제품 공급이 부족해지자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까지 새로운 공급처로 떠오른 것인데요. 에너지 시장 분석 업체는 올해 4분기 유럽의 항공유 공급 부족 규모가 하루 평균 51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럽의 주요 석유 저장 거점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노트르담, 벨기에 앤트워프 지역의 항공유 재고도 최근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의 지난 7월 항공유 생산량은 약 1389만 배럴로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아시아와 유럽의 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한국산 항공유를 유럽으로 운송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추석의 보름달은 서울을 기준으로 오후 5시 34분에 떠오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달이 하늘에서 가장 높이 떠오르는 시각은 오늘 오후 11시 31분이며 내일 오전 5시 38분쯤 해가 지게 됩니다. 지역별로는 울산에서 오후 5시 24분에 가장 먼저 달이 떠오르고 부산은 5시 25분, 대구는 5시 27분, 대전은 5시 32분에 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밤 볼 수 있는 달이 천문학적으로 완전히 둥근 보름달은 아닌데요. 달이 태양의 정반대편에 위치해 완전히 둥근 모습이 되는 망시각은 추석 이틀 뒤인 27일 오전 1시 49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밤 달은 왼쪽 부분이 아주 조금 덜 찬 모습으로 보이게 될 텐데요. 음력 보름과 천문학적으로 달이 가장 둥그러지는 순간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 것은 음력 날짜와 실제 달의 공전 주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금요일 남한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3도에서 20도로 시작해 낮 최고기온 23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북한은 전 지역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새벽부터 오후 사이 함경남도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도와 황해도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한 지역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0: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영서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인천과 백령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강원도 영동은 대체로 날씨가 흐리면서 속초에선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인천 20도, 속초 18도, 파주 16도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 인천과 파주 26도, 속초 23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와 전라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정읍 19도, 군산 18도, 천안 17도, 낮 최고기온은 정읍 28도, 군산 27도, 천안 26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도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안동과 상주, 통영, 창원, 진주는 오후까지 하늘에 구름 가득하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 통영 20도, 울진 18도, 안동 16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통영 27도, 안동 26도, 울진 24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5도, 서귀포 22도, 제주 21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 서귀포 27도, 이어도 26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자강도, 황해도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양덕과 자성은 오전에 한때, 평양과 강계, 사리원과 신계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 19도, 사리원 18도, 신계 1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사리원 27도, 신계 25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와 양강도의 하늘은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함흥과 장진, 원산과 고성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오겠고요. 해산에서는 오후에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원산 20도, 함흥 17도, 청진 15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원산 22도, 함흥 21도, 청진 20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5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날이 밝으면 여기저기에서 가족들을 만나서 웃음 짓는 얘기로 가득하겠죠.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곳에 가서 시간 보내는 여행객들도 많을 텐데 모두가 행복한 명절 보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곳곳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공휴일 명절에도 일하시는 분들, 또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군인 여러분들 모두 모두 감사하고요. 또 평안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북녘 땅에서 또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에게도 풍성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함께 하나 돼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명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벽녘까지 고향 땅에서 열심히 달려가시는 귀성객 여러분 안전운행하시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이 명절 기간에도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행복한 한가위 명절 보내십시오.
2: 예수 사랑하시.
1: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공영교통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음력 8월 15일, 오늘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수확하는 가장 풍성한 계절에 속하는 날로 여기고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풍족한 명절로 세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과 북은 그 명절을 걸어온 길도 그리고 명절을 보내는 모습도 참 많이 다릅니다. 정성껏 마련한 음식으로 아침 일찍 가족이 모이고 민속놀이를 즐기는 비슷한 모습도 있겠지만요. 북한에선 한동안 추석을 금지된 명절로 여겼었죠. 그러다 1988년 다시 민족 명절로 지정했다고 하죠. 하지만 민족 최대 명절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최대로 여기는 우상 숭배와 같은 다른 날들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이런 명절을 맞아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만나지 못하는 이산 가족들, 실향민과 같은 분들, 또 생이별해야만 했던 탈북의 길에 오른 형제와 자매들의 가족들. 이런 눈물과 한숨이 아닌 서로의 고향을 오가며 가족들이 두 손을 맞잡고

얼굴 대 얼굴을 마주하며 안부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기도하면서요. 추석 명절을 맞은 복음의 메아리, 오늘도 찬양으로 문을 열어볼게요.

추석 명절을 맞은 오늘 첫 찬송으로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논밭의 오곡백과 찬송까지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시편 67편 6절의 말씀 땅이 그 소산을 내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67편 6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었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

어제와 오늘의 햇빛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손에 수고의 힘을 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번 추석 명절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추석을 맞아 단순히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허락하신 그리고도 앞으로 허락하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추석 명절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메마른 북한 땅에도 날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믿음과 간절한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면서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 하루도 매일을 주관하시는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찬양 클래식 콰이어였고요. 이종익 씨의 피아노 연주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베이스 김요한 씨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송 올려드린 후에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한 거. 하나님의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 내 뜻대로 세상을 쫓아 살다가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참이라면 이전처럼 불법을 향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곧 빛 가운데 행한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자기 집이 점점 멀고 하나님의 집이 점점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에녹도로 야, 뭐 너희 집이 가지 말고 나하고 하루저녁 가서 우리 집에서 지내자. 에녹이 쫓아가서 거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태 돌아오질 않았어. 하나님 동행하면은 복의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0: 기준을 향해 가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하나님의 빛의 열매라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 여전히 어두움 속에 거하고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누구하고 약속하고 약속 목숨 지키는 게 우리 인간이야. 왜? 우리는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제한이야. 하나님은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고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과 더러움을 보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들까지 드러나게 되는데 그럴 때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계속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 그래서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이 암송할 성경 구절이 하나 있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암송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 누구에게?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 또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용서해 주세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빛되신 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신실하신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추석 명절을 맞은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양까지 올려드렸는데요. 천성길을 버리고 그리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앞선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는 성도여 안양시립 합창단의 목소리로 또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찬양사역자 나무엔입니다. 두 곡의 찬양 후에는 추석 명절을 맞은 우리 북한에서 온 영광규 목사님께서 전해주는 명절 메시지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연광규 목사입니다. 고향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추석을 맞아 남쪽에서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밤 둥근 보름달은 하늘 높이 떠올라 가족과 민족, 나라의 하나됨을 꿈꾸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분단의 고통과 억압의 두려움 속에 놓여있는 현실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성경 에스겔서 37장 22절 2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억압의 권세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일어설 때입니다. 어둠의 밤을 찢고 떠오르는 보름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어 새로운 자유와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추석의 밝은 달빛이 온 세상을 비추듯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회복하시고 악을 무너뜨리며 복음 안에서 진리와 자유의 새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추석에 남과 북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대학 합창 다녔습니다. 북한에서 온 영광교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추석 인사. 추석 명절을 맞은 고향 북녘당에 남과 북에 전하는 명절의 인사 함께 했는데요. 목사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일어설 때 저 환한 보름달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삶의 환

이 비추인은 추석 명절 이 하루를 구하면서요. 연휴의 하루하루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2부 순서로 다시 찾아뵐게요.

0: CBC Mission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다는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오직 믿음만이 죄를 용서받고 영혼을 구원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의 이 새벽 이 하루를 함께 열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 함께 했고요. 이어서 감사하는 성도요. 크리스토퍼 필립스의 연주 찬송 피아노 연주 찬양 올려드리고요. 추석 명절을 맞은 오늘 고향 땅 북녘에 띄우는 사랑하는 오빠와 동생에게 띄우는 편지 추석의 인사와 그리움과 사랑을 담은 편지 이어집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헤어진 지 수십 년이 되어도 낯선 땅 중국에서 매일같이 그리워하는 사랑하는 오빠와 동생에게 쓴 편지를 함께 하실 텐데요. 고향 북녘 땅에 있는 오빠와 동생에게 쓴 추석을 맞아 전해보는 오늘의 안부와 그 그리움을 담은 편지 바로 함께 합니다.
1: 북한 땅에 계신 오빠 동생을 그리며 헤어진 지 20년이 난 세월이 흘러도 매해 설날과 추석이 돌아오면 잊어지지 않은 오빠 동생들. 장학기는 입고 쓰고 먹고 살 때나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오빠 동생들 그리며 이 편지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오빠는 집에 식량이 다 떨어질 마치고 내가 가다 죽어 한 살을 못 마시던 그 일이 아직도 머릿속에 쓸쓸합니다. 내 동생 경관 마지막으로 내 손에 있던 시원을 제주던 그 일과 뭐 내 동생이 마지막으로 랩을 하던 그 인상이 지금도 눈앞에 살살해요. 아, 동생들.

하루빨리 하나님이 영광을 북한으로 닿게 하시며 북한의 백성들에게 복음의 시험을 뿌려주시고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도하며 통일될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만이 영원한 영생과 삶이 이루어질. 사랑하는 그리운 오빠 동생들, 이날도 북한 복음이 통일을 기다리며 성공한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가리기를 믿으며 굳건히 살아가리라 바라면서 이 못난 미친 이 동생 언니는 연필을 놓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헤어진 지 어느덧 20년이 되었지만 설날과 추석, 대명절만 되면 더욱더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가족에게 쓴 편지, 낯선 땅 중국에 정착해 매일같이 그리워했던 사랑하는 오빠와 동생에게 쓴 편지를 함께 하셨는데요. 자매님의 간절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중국 땅에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향 땅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실 주님의 은혜의 하루를 기대하면서 추석 명절 그 소망을 더욱 간절히 올려드리며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서 온 경숙 자매님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본문으로 회개의 열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가지고 회개의 열매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서는 훈련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회개는 뭐냐?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입니다. 죄로 뒤덮인 인생에 살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왕국을 세울 때는 그것이 결국 파멸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회개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에 잘못된 것은 고치고 부족한 점은 채워놓고 해서 하나님을 급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구세주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 열매는 예수님과 멀어졌던 모습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에게 된 것은 100%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에게 잉태의 그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 일생은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는 뭐냐?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돌아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뉘우침은 다릅니다. 뉘우침은 그러지 말 거라고 다시 또 하는 것이 뉘우침이고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고 새 사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살던 사람이 술을 끊고 술 근처도 가지 않고 입에 대지 않고 새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아이고 내가 술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 또 술 먹고 또 술 먹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런 무너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예수님께 딱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NIV 성경을 보니까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세상에 한눈을 팔면 유혹의 물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저들이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저 멀리서 희끗희끗한 무슨 물체가 다가오는 것이 보이니까 유령인가 보다 누가 외쳤습니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만일 주님이시여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명령할 때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무리를 보고 걸으면서 예수님 보고 가다가 그만 물에 빠집니다. 왜 빠졌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은 설명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를 걸어갔지만은 예수께로도 눈을 떼어서 내가 지금 어디 있자고 옆에 풍랑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들어와서 무서움이 들어와서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의 바다를 위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 초점을 맞지 않으면 우리는 빠지는 것입니다. 문제의 바다에 빠지고 절망의 바다에 빠지고 유혹의 바다에 빠지고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시선을 주님께로 떼면 안 되고 주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해 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분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은 부패해 있었습니다. 인간의 고집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겉과 속이 얼마나 달랐는지 마태복음 23장에 이 같은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27절 28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무리 무덤을 잘 장식하고 호화롭게 해도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이 서기관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거룩거룩 아주 마른 문 사람 앞에서 그럴싸하게 하고 사람들을 자기들이 의의 길로 인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은 심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교만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느냐?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자기들이 인기의 정상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예수라는 분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몰려가서 예수의 말을 듣고 자기들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망나니들이 아닙니다. 가장 그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고집과 교만이 무섭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성이 깊어서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못 봅니다. 그냥 어떡하는지 물고 뜯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늘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 그걸 끊어내고 진실되게 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도박에 빠져서 그냥 온 재산 탕진하고 절망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도박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 다 끌어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

0: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후서 5장 10절에 어떤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는 한 우리는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같이 죄 허물에 중독이 되었던 죄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나옵니다. 우리들의 일생이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묶고 있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본문으로 회개의 열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25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 지역이 가끔 구름이 지나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양강도와 함경도, 평안도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기온이 15도, 강계가 12도, 해산 1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평양과 서울, 광주, 목포, 제주가 27도, 개성과 춘천, 대전, 대구, 부산, 여수, 포항이 26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릉이 24도, 강계가 23도, 해산이 22도, 함흥이 21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이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동해북부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고요. 서해북부에서는 오후부터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따뜻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된 추석 명절, 이 하루도 소망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추석 명절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토지 소산의 만물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소산의 만물을 드리려면 첫째, 모든 성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1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라고 해요. 어찌 보면 지겹게도 반복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자꾸만 잊는 우리이기에 이토록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산을 드리라고 하시기도 전에 그 소산이 나오는 땅부터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세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 광주리에 담아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라고 해요. 만물은 그해 처음 나온 과일이나 곡식을 말하지요. 왜 처음 것을 드리라고 하실까요? 가장 먼저 주신 것이자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셨으니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 분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거둔 소산이라 해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난 것이니 내 힘으로 맺은 열매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어 3절에 보면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해요. 내 헌물이 옳은 것인지 먼저 제사장에게 점검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조상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왔더니 말씀대로 되었다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래서 이때 제사장의 역할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4절의 제사장은 그 광주리를 받아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라고 해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곧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십자가의 단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듯 내 헌신마저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공동체가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내가 이뤘다는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능력과 열심으로 이룬 양, 자랑하고 싶은 나만의 소산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나갈 때도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는 교회 공동체의 권면에 순종합니까? 소산의 만물을 드리려면 둘째, 내 주제를 알고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5절에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라고 하지요. 헌물만 들고 올라가면 안 되고 반드시 신앙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참 놀라워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돈과 여자를 좋아하여 20년간 방황하던 야곱,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야곱을 내 조상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마음으로는 화려한 세상을 꿈꾸며 각자의 애굽으로 내려간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라고 해요. 환경이 힘들어 피해간 그

애굽이 결국 나를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도피처라 여기며 결혼했는데 정작 학대와 괴로움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제야 7절에 부르짖는 일이 생긴다고 해요.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런데 부르짖는다고 상황이 곧장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홍해도 건너야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기도 해야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8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하지요. 그 거대한 공동묘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셔서 9절에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하는 사람만 10절에서처럼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로 시간도 드리고 생각도 드리고 자녀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고합니다. 신기하게도 살아난 사람에게는 그동안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감옥에 갔다 온 사람, 알코올 의존자, 고아와 과부 같은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이 눈에 들어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살아난 내 이야기를 듣고서 거류하는 객까지 함께 구원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힘든 환경을 피해 도망친 나의 애굽은 어디인가요? 감추고 싶은 내 상처를 말씀으로 해석하여 고백합니까? 오늘 내가 섬기고 함께 즐거워해야 할 내 곁에 레위인과 객은 누구입니까? 토지 소산의 만물을 주께 드리지 않은 잘못을 회개하며 이제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보이길 원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처럼 저 역시 어린 시절에 목회하시는 아버지를 따라 이곳저곳 이사를 다니고 성장한 뒤에도 공부와 일로 여러 나라를 옮겨 다녔어요. 그러다 결혼 후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고 사랑스러운 두 자녀를 얻게 되니 제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진 듯 했지요. 특히 첫째는 외모도 출중하고 머리도 좋아 늘 저의 자랑거리였어요. 중학생 때는 영어 선생님이 해외 거주 경험을 물어볼 정도로 영어 실력이 뛰어났거든요. 또 명절이면 친척들이 입을 모아 아이를 칭찬하니 부모로서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 마음으로 아이에게 영어 수학은 물론 예체능까지 가르치며 교육의 열을 올렸지요. 그런데 큰아이는 고등학생이 되더니 피곤하다며 예배를 등한시했어요. 아이는 청소년부 수련회도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엄마 아빠의 신앙을 강요하지 마세요라고 했지요. 아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돌아보다가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주께 드리지 않은 잘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세상 복도 누리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아이에게 기복신앙만 물려준 것을 회개해요. 그럼에도 믿음 없는 아버지 때문에 아이가 수고하고 있네요 라고 위로해주는 교회 공동체 덕분에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의 모습까지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제는 소산의 만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자녀에게 보이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추석을 맞아 자녀들과 함께 청소년 큐티인, 어린이 큐티인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늦잠 자는 아이에게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었다 싶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러니 그 열매가 교만의 바벨탑이 되지 않도록 제일 좋은 만물을 구별하여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방랑하던 아람 사람이 내 조상이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자가 바로 나였음을 고백할 때 내 부끄러운 수치까지도 남을 살리는 간증이 될 줄로 믿어요. 모든 소산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만물을 드림으로 레위인과 객까지 품고 공동체와 함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가 잘라서 얻은 소산인 양, 교만하여 만물을 구별해 드리기에 인색한 저희입니다. 환경이 힘들다고 세상을 도피처 삼아 나만의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정작 그 애굽이 종노릇 시키니 학대와 괴로움을 당하고서야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럼에도 강한 손과 편팔로 저희를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언가 이루고 편안해질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기억하며

0: 제사장 같은 공동체 앞에 나아가 점검받고 우리의 헌신마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방랑하던 아람 사람, 곧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사기꾼 같은 야곱이 내 조상이라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야곱이라 고백하는 그 수치의 고백이 한 영혼을 살리는 간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복을 홀로 누리지 않고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함으로 모두가 함께 살아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삼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0

22장 36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도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그런데 이제 전도도 안 하고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전도를 해야 하잖아. 세례를 주고 1년에 그래서 1,000명 막 1,500명씩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을 그 사람들한테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나다 그랬어. 나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나다. 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어. 뭐 예수 생명이 내게 있을 때 빛을 비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 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포할 때 말씀의 생명이 묻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 옆에 매달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주님이 본래 하나님의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역사해 줘야만 되겠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강단에 딱 서면 원고를 보다가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의 생명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거예요. 왜? 말씀은 생명계, 생명을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가슴에 베낄 때는 움직여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시인할 때에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 우리 종회의 주제인 말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나의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면 음성을 듣는 거요. 그것을 듣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들에게 준다는 거요. 감추었던 만나. 배고프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동원이 없고 뭐 있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다는 거요. 그런 자에게는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는 흰 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긴 손이 그 새긴 것을 받는 자는 그 위에는 알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의 영적인 소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공동체 백석이라는 것을 한 묶음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의 하신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을 때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백석의 총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교회에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 설마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드립니다. 9월 25일 추석에 보내드리는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찬양합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오늘 레옹은 해피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 중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아브라함은 인생의 가장 슬픈 시간을 지나고 있었죠. 사랑한 아내 사라를 막벨라굴에 장사한 후에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 것은 아직 배우자가 없는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충성된 종 엘리에셀에게 너는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 라고 말하지요. 그 말을 들

그런 엘리에셀은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을 구한 기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성품.

0: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낙타는 흔히 사막의 배라고 불리우는 동물입니다. 목마른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려면 수백 리터의 물을 길어야 했고 또 서너 시간 이상 우물과 구유를 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마디도 리브가가 불평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급히 달려가서 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리브가의 섬김이 억지가 아닌 자발적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행동만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주여 라고 하는 그녀의 첫마디를 들어보십시오. 상대를 존중하는 말이었고 따뜻한 말이었고 친절한 말이었던 것이죠. 그런 말과 태도가 그녀의 삶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리브가를 믿음의 가문의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능력보다 그녀의 성품을 보셨던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계산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손해보지 말라고 말하죠. 받은 만큼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세상은 손해를 보지 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은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에는 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수많은 믿음의 고리를 통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리브가의 친절과 관대함은 메시아 족보로 이어지게 하는 아름다운 고리 역할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특별한 사람만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닌 기꺼이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시지요. 계산하는 사람이 아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오늘 내가 베푸는 작은 섬김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작은 섬김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리브가처럼 한 걸음 내디뎌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고 조금 더 가까이 섬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와 축복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금 주어진 것에 기쁘게 충성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요.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아침 평안하십니까? 좀 이른 추석이지만 제법 누런 빛을 띠는 가을 들판을 어머니의 품에 비유해 봅니다.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촉촉한 수분과 바람과 햇빛이 그분의 가슴에는 늘 넉넉하셨죠. 그 값없이 내어주신 사랑은 그러고도 이렇게 충분히 남아 가을 들판에 풍성한 열매 되어 우리에게 또 한 번 내어주십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묵상하며 진정한 감사의 추석 명절 되시면 좋겠어요. 하늘 높고 바람 서늘한 추석 명절 아침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9월 25일 금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만유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하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0: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13장에서 법궤를 메어가다가 실패한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후로 늘 묻는 왕으로 세워져 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모셔드리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맨 처음 들이 여호와의 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온 이유는 사실 여호와께 묻기 위하여이지요. 자, 1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궤를 모셔오는데 실패하고 나서 다윗은 꼭 궤 앞에서가 아니라도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고 온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묻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묻는 왕으로 우리 14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또다시 쳐들어왔을 때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과 역사를 인도하심을 받게 됐죠. 자, 이렇게 하나님에게 묻고 응답받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용기 있게 모셔오기를 결단을 합니다. 내가 물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내가 구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 체험이 누적된 거죠. 확신 앞에 이전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거절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임을 깨닫고 다시 용기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던 것들을 이제 발견할 때가 있죠. 예전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서운하고 하나님께 삐져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경험하면서 아, 이게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믿음을 다시 수정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자, 그 다음에 또 자기 궁전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한 후에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면 그 언약궤를 모셔드릴 장막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장막은 성막이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 이라고 흔히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다윗의 장막을 친 거죠. 자, 여러분 성막은 원래 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다가 이 성막이 이제 기두 맨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와서 나중에 이 성막이 사사시대 전쟁 이후로 실로에 정착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막을 꺼내와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성궤, 언약궤가 성막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죠. 자, 그렇게 분리되게 되는데, 자, 여러분 그 다윗 때에 이 성막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노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 그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노베 제사장에게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와서 급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진설병을 먹게 됐죠. 근데 이 진설병을 먹게 될 때는 사실 그 안에 언약궤는 없었습니다. 분리된 상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사울이 이제 이 노베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준 걸 알고 그 노베 제사장 가문을 이제 완전히 죽이게 되죠. 자, 그렇게 했다가 성막은 기브온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기브온. 자,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솔로몬 때 그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원했던 건 그동안 성막과 그다음에 이 성궤, 언약궤가 분리가 되어 있다가 마침내 이제 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왕궁에 하나님의 그 성막이 영구히 세워지기를, 영구히 모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하나님이 다윗 때에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면서 허락하시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 때 허락을 하시죠. 자, 어쨌든 지금 이때는 성막과 언약궤가 이제 분리되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자신의 왕궁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했고, 그때 장막을 치게 됐죠. 그래서 이 다윗이 쳤던 장막은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막, 정식 성막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장막에 휘장들이 있었습니다만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죠. 그래서 이 역대상 뒤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찬양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아직 성소와 지성소의 성막의 구분이 있지 않았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모셔드리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데, 이때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수 없다고 하죠. 자, 하나님의 궤를 멜수 없다. 자,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바,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레위 사람인들이 어깨를 메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3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어떻게 올립니까? 메어 올리고자 한다. 자, 그럼 메어 올리려면 이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자격이 되는 합당한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야죠. 자, 그래서 4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아서 이 언약궤를 모실 준비를 하는데, 그때 드디어 이제 아론과 레위 자손의 명단들이 쭉 여기 나옵니다. 그핫, 무라리, 게르솜, 또 그 이후에 엘리사반, 헤브론, 우시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총 862명이 등장을 합니다. 여섯 가문의 대표 가족, 그핫, 무라리, 게르솜, 엘리사반, 헤르본, 우시엘, 이렇게 해서 모두 모이게 됩니다. 자, 모든 준비를 마치고 11절에 다윗이 제사장 사독 아비아들 아비아다를 부르고 레위 사람들을 부르고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

를 메어 올리라 그러죠. 자, 이들에게 뭐라 그러냐? 성결하게 하라. 14절에도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과정 자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죠.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의 걸음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가 이제 뚜렷하게 나오는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와가지고 찬양하는 예배도 있지만 이렇게 이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거룩하게 감당하는 것 자체도 삶의 예배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치셨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구하고 서운하고 삐지고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말씀대로, 모세 오경대로 레위 자손이 체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 화를 면하고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의도는 선했죠. 좋은 의도. 그런데 그 의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가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데도 의도가 좋으니까 어떻게 뭐 대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목적, 의도도 좋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이 의도를 실행하는 방식,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막 함부로 하나님의 궤를 모셨다가 어려움을 겪죠. 아니, 모시려는 마음 중심은 알지요. 그러나 그 방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 이게 뭐냐? 지혜죠. 지혜. 우둔하면, 아, 이게 무슨 상관이냐? 대충 하면 되지. 라고 했다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라고 그랬는데, 이 모든 절차를 말씀에 따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과정,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는 사실 인간의 편리함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니, 편한 대로 하면 마차로 수레에 실어가지고 하나님 모시고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그런데 불편하더라도 이건 뭐 해야 된다? 메고 가야 한다는 거죠. 메고 가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편리함의 논리가 신앙생활을 압도하면 안 되고, 계속 불편하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쁘시게 받을까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쁘시게 받을까? 아이, 하나님 불편한데 그냥 수레로 쭉 가시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렇게 만유리 받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불편하더라도 레위인이 메고 직접 하나님 앞에 걸어서 들어올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다윗이 마음은 선했지만 하나님이 치시는 걸 보고 충격을 받고 또 화도 나고 마음이 되게 움츠러들었어요. 사람이 죽어나갔으니까. 그런데 그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무엇으로 돌아갔느냐?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제대로 한 게 뭐

0: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가를 보았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해서 이제 명확하게 수정을 합니다. 2절에도 보면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명확하게 원칙을 세우죠.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메어 올렸다.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렸다. 메고 갔다. 규례대로 메었다. 계속 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무지해서 또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제 다시 그분의 말씀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도 모르게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실족하면 마음이 힘들어요. 사람도 보기 싫고 사람도 서운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분은 또 자기가 말한 걸 좀 기억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면 좋은데 자기가 말한 것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언제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이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냥 100%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이고 어떡하냐 속상하다 이러지 말고 그럴 때마다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죠. 다윗은 진짜 이렇게 민망했을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술에 정성껏 모시고 와라. 근데 자기가 해놓고 죽어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이목이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모양 구겨지고 얼마나 무한하고 또 죽은 사람 가족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완전히 왕의 체면이 구겨지는 거죠. 여태까지 승승장구하는데 아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하나님이 치셨다. 이 왕 제대로 된 거 맞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을 잘못 선택했나? 이런 말들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은 그것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얼 놓쳤는가? 무얼 잘못했는가를 잘 돌아보고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인 서운함으로 두면요.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었기 때문에 말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다시 그분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이전의 실패를 다시 복구하여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을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언약궤에 입석이 쉽지 않아 흔들리는 법궤를 부지중에 만진 웃사가 죽었고 예정이 없이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이나 머물렀던 그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오늘 예루살렘으로 모셔집니다. 그동안 말씀대로 성실하게 성전 일을 수종들던 레위인들이 쓰임받죠. 스스로 몸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한 일을 위하여 준비된 만큼 받는 은혜도 더욱 클 것입니다. 지나간 잘못을 인정하고 빈틈없이 일을 진행하는 왕의 몸에서 내일 본문에서는 저절로 춤이 나옵니다. 얼마나 기다리며 또 기대하던 법궤인가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여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고 뿔나팔과 비파와 수금 소리에 맞추어 춤추는 왕이 조금도 채통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우리 아버지의 앞이잖아요.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아멘. 전에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말씀대로 어미 레위 자손이 체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차서 옮기는 모습에 안심이 됩니다. 우리 가정과 가족들 간에도 질서와 법도가 잘 준행되도록 말씀을 나누며 행복한 교제의 명절 되십시오. 9월 25일 금요일 추석날 아침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0: FM 93.3MHz 통일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대전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주양감리교회 박형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마리아에 간 나아만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아만 시리즈가 돼버렸어요. 오늘 나아만의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사마리아에 간 나아만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간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이야기일까요? 아니, 절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0: 이야기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가 적국처럼 느껴지는 수도 사마리아에 가서 그곳에 자신의 모습을 그들의 눈앞에, 그들의 모습 앞에 내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선택으로는 아주 최악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말 놀랍게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서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요? 우리는 이미 수많은 말씀들을 같이 들어왔고 그 말씀의 걸음을 함께 했기 알아요. 한 작은 계집종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나는 당신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쌓여지는 말들이 그 진실함을 담은 눈빛에 어느 순간 나만이 설득되어 여러분 굉장한 용기를 내어 사마리아를 향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낯선 아람의 사람이 우리의 사마리아의 예배 장소에 와서 앉아 있으면 왔나 보네. 아이고 누구래야? 난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하며 뭐 갈 데 없어서 왔겠지 뭐. 아이고 그냥 심심해서 왔겠지. 우리는 우리가 이 사마리아를 누리는 게 너무 익숙하니까 이 예배의 가치를 그냥 돈만 원 같이 돈 10만 원 같이 요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낯선 불신자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와서 선지자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건요, 성경의 가치로 이야기하면 금 10달란트 같고 은 10달란트, 금 6천 개, 의복 10벌에 비길 만큼 어떤 거예요?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고 오는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낯선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내게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환영하고 그의 모습을 반겨주는 모습이 있어야죠. 전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왔다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고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가 치른 가치가 어마어마하니까요. 절대 쉽지 않았다니까요. 아람의 왕을 이겨야 됐고 실제로 수많은 예물을 구별해서 지금 가지고 치르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걸음을 작게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낯선 사람이 있으면 뭐 해줘야 돼요? 예, 축복해 줘야 돼요. 진짜 잘 왔다고 환영해 줘야 되고 정말 얼굴 가득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호의가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나만이 이 낯선 사마리아에서 무엇을 만났을까 봤더니 5장 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한번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0: 안 그래도 나만이 지금 이 자리가 불편하다고요. 우리에게 편하지 낯선 불신자에게는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낯선 환경이잖아요. 낯선 순서들, 낯선 의복, 낯선 언어들이 가득한 이 장소가 너무너무 불편해 죽겠는데 여러분 나아만은 그곳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는가?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그 왕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선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원래는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지금 너무 불편하다.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지금 이 환경 이곳에 100%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누가 온 거예요? 한 낯선 사람이 와서 낯선 모습으로 낯선 반응으로 이곳을 막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터줏대감 왕에게는 뭐 한 거예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내게로 보냈느냐? 어찌하여 왔느냐? 아니 그냥 아람에서 살지. 왜 여기까지 와서 사람을 불편하게 하냐? 이 문화를 흐트러뜨리는 것 같은

0: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렇게 말하며 이런 걸 시비거리로 삼더라고요.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왔다는 걸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거리로 삼아요. 여러분, 나아만에게 이런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가 귀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근데 물론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나아만의 그 삶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은 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언어적 표현으로만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요, 비언어적인 표현이 얼마나 강한데요. 여러분, 나아만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안 그래도 어색해 죽겠는데 여기까지 오는 게 솔직히 편한 걸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 온갖 상상을 하며 불편한 마음으로 와서 불편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 왜 왔느냐, 나랑 시비하려고 하느냐, 아, 나 굉장히 기분 나쁘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럼 나만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만은 아직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씻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불편함을 그에게 자꾸 표시내고 그의 어색함에 기름을 끼얹으면 결국 그 사람에게 빨리 가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나아만이 진짜 하나님을 믿기까지는 사마리아에 온 것 여기가 끝이 아니라 아직은 사마리아에 더 머물러서 선지자의 말 앞에 서야 되고 그 말이 이끄는 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우리 주양의 터줏대감들이 낯선 사람들을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나아만을 출발시켰던 작은 여인의 섬김과 순종도 있어야 되지만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나아만을 환대하고 그로 하여금 머물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0: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익숙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성경은 말합니다.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너희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낸 참 귀중한 사람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끼리 교제하고 있는 형제 사랑하는 것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낯선 손님 대접하기를 절대 잊지 말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할 줄 알아야 된다? 형제 사랑할 뿐 아니라 손님 대접하는 걸 잊지 않는 그런 섬세한 손길이길 원합니다. 레위기 19장 말씀도 한번 봐볼래요? 레위기 19장 33절 34절입니다. 시작.
1: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0: 너희 땅에 함께 있으려는 거류민을 발견한다면 무엇하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전 굉장히 직접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누군가 우리의 땅에 들어왔을 때 함께 거류할 때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우리 형제같이. 우리가 주일학교가 이렇게 익숙해요. 이 예배 형식도 익숙하고 목사의 얼굴이나 어조나 이런 것도 익숙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법도 익숙하고 주차하는 것도 같이 속으로 모이는 것도 다 익숙해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도 어떤 때가 있었어요? 낯섦 가운데 거류민 같이 서 있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도 그랬지 않느냐? 너도 낯설었지 않느냐? 너도 그 장소가 어색했지 않느냐? 근데 그때 너의 손을 잡아줬고 너에게 웃어주었고 너와 함께 있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너를 형제로 받아주었지 않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0: 주님께 환대하는 자로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사마리아의 관광객이 아니라 이곳에서 주님을 진짜 만나는 거류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환대할 줄 아는 사마리아의 문화를 만들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 영혼이 낯설지 않게끔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그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할까 애쓰는 주양교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한지를 가르쳐 줄게요. 왜 필요할까요? 나아만은 이 사마리아에 와서 어찌 보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나아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마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0: 아멘.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을 불편해한다는 걸 언어와 몸짓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이 그 자리에 머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만나러 온 사람이 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그가 엘리사였고, 나아만은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은 10달란트, 금 6천 개, 의복 10벌을 지불하는 것 같은 가치로 여기까지 왔을 때는 나는 엘리사를 만나야 되겠다, 이 생각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버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에게 있었던 막연한 환상 있잖아요. 엘리사가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해주겠지? 나를 정말 환대해주겠지? 나에게 병을 고치는 실제의 모습을 좀 해주겠지? 이런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요, 엘리사를 만난 게 아니라 엘리사의 사환을 만났다고 써 있어요.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엘리사를 못 만났고요, 그냥 사환이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생각보다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엘리사가 안 만나주는 거예요. 이런 대접이 나아만에게 익숙할까요? 아니죠. 너무 낯선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엘리사의 집 앞에서는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이런 낯섦이 나아만에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왕도 만날 수 있고 왕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인데, 아니, 생각보다 나를 대하는 게 왠지 대접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달라요. 더군다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 이한 문장이 나만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나만은 하나도 은혜 받지 못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은혜롭다며. 설교가 은혜롭다며. 그 목사가 설교할 때 꿀방울이 떨어진다며. 아, 분명히 다 은혜 받는다며.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싶기도 하고. 아니, 고작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아, 내가 지금 그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고요. 나병 나아보겠다고 아람에서 안 해본 행동이 없는데, 별의별 것들을 다 해본 그런 난데, 그런 나에게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누군가에게 너무 큰 불편함일 수 있어요. 하나도 안 은혜롭고, 하나도 안 설득되고, 하나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엘리사가 전하는 말이 시험 들기 딱 좋게 들린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나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쉬운 해답. 그게 나아만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쉬운 해답. 여러분, 복음이 너무 쉬운 해답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분의 십자가가 죄를 사하고 예수 믿으면 그분 나의 삶을 함께하며 예수 믿는 것만으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대요. 너무 쉬워요. 요단강에서 몸 씻는 것 같이 느껴져요. 여러분이라면 난 이미 이 삶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 인생에 찾아들어와 내 삶을 죽여가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중독

0: 쫓겨나간다? 여러분, 더군다나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목욕을 하래요.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해라. 몸을 씻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몸을 씻으려면 옷을 입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나만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옷을 벗는다는 게 나만에게 쉬운 일일까요? 누군가는 아, 왜 안 벗어요? 빨리 벗고 씻어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나아만은 자신의 몸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천둥벌거숭이가 돼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몸을 드러내고 몸을 씻어라 라고 말하는 게 어찌 나아만에게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냐고요. 여러분, 그는 은혜 받지 못했어요. 우리에겐 은혜로운 복음이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목욕이 그에겐 경계심이 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의 감정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만나서 오히려 감정이 불편해졌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다고 써 있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11절, 12절 나아만의 감정을 느끼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1: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0: 나만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딱딱하게 굳어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제어하지 못한 채 몸을 돌리며 가자! 가자. 여긴 내가 있을 장소가 아니다. 내가 이런 대접받으려고 사마리아까지 온 거 아니다. 내가 이런 말, 어이없는 말을 들으려고 내 시간을, 그 금과 같은 시간을 6,000개나 소비한 게 아니다. 나 갈련다. 가자. 여러분, 몸을 돌이키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멀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나만이 이 사마리아에 다시 오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떠나면. 여러분, 이렇게 떠나면 안 와요. 아마 가가지고 작은 계집종한테 그랬겠죠. 나 너에게 상당히 실망했다. 본 장군은 예쁜 계집종에게 상당히 실망했다. 나의 실망감을 너에게 직접적으로 쏟진 않겠지만 앞으로 내 눈에 띄지 않도록 하여라. 상당히 실망했다. 분명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시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에 오는 일은 없다고요. 왜? 너무 낯설고 너무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떠나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기회를 지금 이렇게 돌아서서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가면 못 온다고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3절 14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1: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0: 아멘. 또 다른 종들이 등장합니다. 그 계집종이 아니에요. 또 다른 종들. 그런데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사람들이요. 누구를 막아서는 거예요? 나아만의 돌이켜 가려는 그 걸음을 막아서는 거예요. 장군님, 너무 쉬워서 불편하신 거 제가 이해합니다.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장군님의 마음이 불편한 거 제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크고 어려운 일을 시켜도 분명히 하셨을 장군님께서 쉽다고 안 하고 그냥 이 사마리아를 떠나시면 장군님 후회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장군님, 그냥 몸 씻으시면 안 될까요? 장군님 몸 보여드리는 거, 보여주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 알지만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나을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용기 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또 다른 종들이 등장해서 나아만을 설득해요. 선지자의 말을 풀어주고 오해를 풀어주며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0: 종들이라고 말했으니 전 또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죠. 그들의 또 다른 섬김이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지 않는 그들에게 말씀이 은혜롭게 해석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들, 잘못된 선입견을 꺾어주는 사람들, 아, 그런 무명의 종들이 있구나. 집에서 그를 출발하게 했던 여인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돌이키려고 하는 나아만의 걸음을 막아섰던 종들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무명의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는 그 무명의 사람들이 결국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씀대로 걷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깨끗함을 받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여전히 섬김이 필요하구나. 데리고 오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곳에서 거룩한 목욕을 경험하도록, 말씀으로 씻어지고 기도로 씻어지고 성령으로 씻어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그의 삶을 머무르게 하는 그런 섬김이 필요하구나.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그런 섬김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장 14절입니다. 시작.
1: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0: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한다라고 말하며 다양한 섬김의 이야기들을 쭉 써놓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기에 우리는 누군가의 연약함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이 본문은 해석이 좀 아쉬워요. 우리나라 성경엔 게으르며 라고 쓰여져 있지만 원문의 의미를 따라가면 이 헬라어 아타쿠트스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질서가 없는 사람들, 자기 자리를 이탈한 사람들,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규칙이 세워지지 않았고 아직 무언가 자리 잡히지 않아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그냥 침상에 누워서 뒹굴뒹굴 굴러다니는 사람을 생각하지만 누군가에겐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아직 질서가 잡혀지지 않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권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권계라고 하는 말은 바른 방향을 깨닫도록 일깨우는,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게 권계예요.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아서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게 권계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권계해야 된다니까요. 그의 걸음을 붙잡아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이 약해진 사람을 무엇하라고요? 예, 그의 삶을 격려해줘요. 여기까지 오신 게 어디예요? 이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일이에요. 장군님, 한 걸음만 더 가시면 돼요. 한 걸음만 더 가시자고요.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 붙들어주며, 예, 제 손잡고 같이 내려가세요. 제 손잡고 같이 식당까지 줄 서자고요. 우리 같이 제 손잡고 계단 올라가자고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엘리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폄하하는 말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때로는 익숙한 우리에겐 이 공간에 대해서, 이 환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왜?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우리 곁에 계속 머물려면, 그 사람이 우리 곁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무명의 종들의 헌신을 우리의 삶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명의 섬김들이 많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 아주 작은 섬김들이 결국은 나만의 회심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병이 그의 삶에서 씻겨 내려가는 엄청난 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끼리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영혼 살리는 교회,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이 땅에 오게 만드는 교회, 예루살렘으로 시작했지만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며 수많은 영혼을 살려나가는 그런 꼭 필요한 교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색함을 감수하고 나만들을 환대할 수 있는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거예요.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주양감리교회 박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627-9182, 042-627-9182번 주양감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동상교회 황재경 목사님입니다.
1: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갈등과 분열이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화해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가정과 민족의 참된 소망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참된 부요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풍성한 한가위 아침입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혹은 정성껏 아침상을 준비하며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강수미입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과 모여 나누는 기쁨도 크지만요. 한편으로는 또 집안의 이런저런 문제나 또 자녀들 생각하면서 마음 한편이 좀 남모를 무거움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 막힌 문제들은 언제쯤 풀릴까 하는 염려가 문득 찾아오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바로 그 자리가 삶의 모든 막힌 길을 열어주는 가장 복된 시작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한가위 특집으로 지난 9월 8일 극동방송 마포 사옥에서 열렸던 창사 70주년 기념 미스바 특별 기도회의 뜨거웠던 현장 실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천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부르셨던 은혜의 현장인데요. 모든 사역의 기초는 기도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도 이 땅의 미래도 결국 기도로 풀어가야 함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공간에서 기도의 함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원하면서요. 뜨거운 기도의 열기가 가득했던 미스바 기도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극동방송 70주년 미스바 대집회로 모이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 순서순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크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흑암의 나라 저주받은 나라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주셔서 마을마다 고을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세우셔서 그동안 수많은 영혼들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세우사 극동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온 누리에 전파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여 받으소서. 주님의 붉은 피가 흘러넘치는 방송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머리에 타오르게 하옵소서.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를 통하여 무심령들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이념을 넘어서 온누리에 저 북방에 흘러넘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대통령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살려 주옵소서. 저 북한 동포들의 그 신음소리 주여 외면하지 마옵소서. 박해받고 고통 속에 있는 북한 동포들의 우리 부르짖는 성도들의 피 묻은 피의 호소를 주여 신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특별히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애를 책망하소서, 위로하소서, 치유하소서, 회복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일을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 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0: 오늘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김정한 목사님 사모하고 사모한 말씀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열렬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노주은입니다. 저는 12년째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찬양을 하고 있고요. 김장한 목사님과 함께 다섯 번이나 미주 찬양 선교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결혼을 한 지 올해로 4년 차입니다. 아이를 기다렸지만 참 쉽게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많이 기도도 하면서 오랜 시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저희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미주 찬양 선교를 떠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께서 부산에 방문을 하셨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 머리에 두 손을 얹으시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로 그 기도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2: 귀한 땅 내외가 자기를 원하고 있어 아버지 하나님 명치 못하는 일이 없는 줄 믿어 저희들의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사 내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적을 대표해 주시옵소서.
1: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선생님도 기도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 떠나질 않았고 제가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릴 수 있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찬양 선교를 잘 마무리하고 다녀왔고요. 바로 다음 달 제가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3: 할렐루야!
1: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기도 응답을 곱절로 응답을 해주셔서 쌍둥이를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3: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일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부산 극동방송 운영위원장님이 여기 지휘자, 어린이 지휘자가 아기가 없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목사님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묵고 있는 호텔 로비에 내려왔는데 거기 운영위원장 장로님하고 그 같이 가신 장로님들하고 그 좀 조용한 장소가 있어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지금 한나가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자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들 하나 주세요 기도했는데 야 하나님이 덤으로 쌍둥이를 주셨어. 할렐루야. 이거는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하셨지 우리 목사가 한 일이 아니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가난 속에 그림 공부를 하려고 에버 둘러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친구 한스 나인스탄이 왕립 미술학교에 입학금을 사기꾼한테 사기당하고 도저히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두 친구가 서로 만나서 야 우리 둘이 다 학교 갈 수 없지만은 한 사람은 가서 노동을 해서 학비를 보내주고 한 사람 가서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우리나라 같으면 가위바위보 할 텐데 한스가 내가 먼저 가서 열심히 노동을 해서 자네 학비를 보내줄게. 열심히 미술 공부를 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에어버 둘러가 먼저 미술학교에 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그림 공부를 했는데 1등으로 졸업맞고 그 사람의 작품이 하나 둘 명성이 있어서 팔리기 시작했어요. 야 이제 내가 한산 찾아가서 미술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그래야지. 그 동네를 가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깜짝 놀란 장면이 있는데 자기 친구 한스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이제 미술 공부는 더 할 수가 없으니 사랑하는 내 친구 에어버 둘러만큼은 세계적인 화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있던 에어버 둘러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스케치 연필을 가지고 그린 기도의 손이 에어버 둘러가 그린 유명한 기도의 손이에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초가 뭐냐?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나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은 기독교 믿는 성도들의 기초가 뭐냐?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실 거예요, 목사님들. 아니 그 바쁘신 하나님께서 목사님, 목사님, 교인들이 하는 기도 제목 어느 교회 가보니까 기도 제목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 새벽 기도마다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시는데 그게 향년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누구 거 먼저 해줄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기도로 무릎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신앙생활의 기초는 기도예요. 신앙생활의 기초는 말씀이에요. 한국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죠. 나는 뉴스를 보든 신문을 보면 트럼프는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투자해라. 3,500억 달러를 약속한 거예요. 3,500억 달러가 얼마인지 알아요? 요새 그래도 1,340대, 1,500대 하던 게 떨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4만 불 시대에 접하고 있죠. 한국 잘 사는 나라요. 한국 좋은 나라요. 대한민국이 할 일이 하나밖에 없는데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인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참 훌륭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자기 고향의 소식을 듣고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 고생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무릎을 꿇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대문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불태 없어진 대문을 다시 고쳤어요. 오늘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용사들이 어디 있나? 누가 그래요? 기도하는 손은 가장 깨끗한 손이고

기도하는 손은 가장 위대한 손이고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 사회본부니 우리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장인데 암에 걸려서 희망이 없다 그러더라고. 내가 하루 매일 장 목사님 위해서 전화를 기도해 줘서 하나님이 장 목사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보니까 꽃도 굽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많은 주의 종들이 눈물의 기도를 드려서 장 목사님 데려가면 하나님 손해요. 저 양반 부흥회를 한 달이면 네다섯 번씩 나가는 분이에요. 여기저기 댕기면서 부흥회 열심히 해서 한국 교회를 일으키는 사람인데 지금 데려가시면 손해요. 그래서 하나님 조금만 더 두세요. 건강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사람 기도.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열심히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의 느헤미야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살려줄 거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요.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요. 나 오늘 요래 나이가 한국 나이로 93살이요. 그래 내가 일본 정치 때 1학년에 들어갔지 2학년 됐지 3학년 됐지 4학년 됐죠. 일본 말 안 하면은 벌써요. 먹을 것도 없어.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하루에 한 끈이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여러분 고지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이 돼가지고 이 다음에 내가 정치해서 장관 아니면 국회의원 되면 보리밥은 안 먹겠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돈이 없어서 월사금을 못 냈어. 그렇게 가난했어. 6.25 동란이 딱 터지니까 미군 부대가 우리 동네 옆에 오더라. 아이 여기서 초콜릿도 얻어먹으러 쫓아갔다가 하우스보이가 된 거야. 나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미군 하나 만나가지고 나 유학 갈 때 돈 1달러도 우리 집에서 보태주지 않고 우리 엄마가 그래도 불쌍하다고 창호지 부적 두 장을 시내 가서 사가지고 여기다 꿰매주더라. 그러고 고향 생각나면은 아파트에 가서 흙 한 주머니를 신발 주머니에 넣어서 가방에 싸줘서 고향 생각나거들란 이거 다려서 그 물을 마시면 고향 생각이 간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요. 교회 가본 적도 없고 성경 펴본 적도 없고 미국의 기독교 학교에 나를 집어넣었어. 그 미군이 배 타고 가서 중학교 3학년부터 했지. 왔다. 그때 내가 영어 잘하는 줄 알았어. 가보니까 내가 아는 거는 다 미군 욕하는 욕만 내가 배워서 군이다. 1학교 다 낙제. 1학기 다 낙제 삼촌인데 선생님들이 제 영어만 배우면 따라올 거 있으니까 그냥 F 줄 거를 D를 다 줬어. D를. F는 낙제요. D는 턱걸이요. 올라가는 거라. 그래 한 학기 지나고 어느 신학생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 나한테 전도를 하더라고. 영어 성경책 갖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면서 나한테 전도를 하는데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를 사랑하사 나 전도하더라고. 그래서 전도 다 하고 너 예수 믿을래? 내가 한 가지 물어봤어. 예수 믿으면 고향 생각 없어집니까? 난 매일 울었어. 나 17살 때 유학 가가지고 집에서 뭐 우린 전화도 없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매일 울어서 저녁 때면 고향 생각나지요. 어머니 생각나지요. 친구들 생각나지요. 공부는 못 따라가지 매일 울다가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들어가가지고 신학생이 와서 전도해서 예수 믿으면 고향 생각 없어지느냐 그러니까 고향 생각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래서 믿어봐요 본전이요 나 믿는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더라.

무릎을 꿇고 나더러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래. 내가 기도하는 걸 봤어요. 들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 못한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더듬더듬 더듬더듬 기도하니까 미국 신학생이 자기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고. 딱 기도하고 일어나니까 나 포옹을 하면서 네가 진짜 예수 영접했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더라고. 야, 세상이 바뀌었어. 고향 생각도 사라졌어.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기에는 우등생이 됐다. 왜?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저 사진 보시면 저게 무슨 사진인 거 아니에요? 내가 미국 전국 은병대회에서 입상을 한 거예요. 아니, 내 영어 가지고 어떻게 입장을 해? 제가 내 스피치 선생이요. 스피치 선생이요. 이뻐요. 나하고 저 상 타러 윌리엄스버그 버지니아까지 가서 상 타 갖고 온 거예요. 테레비도 커다란 거 하나 타 갖고 와서 하나님께서 하우스보이 출신 가난한 농촌에 소작 아들 넣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월사금 갖다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월사금 못 갖다 내는 날은 내가 학교를 안 가고 그렇게 살다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응답 안 받은 게 없어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극동방송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돈 하나도 없었어 이거 질 때. 사람들이 벽돌 한 장 내가지고 이거 헌당하는 날 빚 싹 갚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기도의 은혜.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오늘 대한민국에 예레미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예레미야예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최경주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 골프 선수. 그 사람이 저 전라도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잭 네클러스라고 그러는 사람이 골프에 대한 책을 하나 썼어. 그런데 저 사람이 쓴 책을 누가 한국에서 번역해서 최경주 선생님이 그 책 한 권 주고 이 사람은 책을 보면서 골프를 배웠어.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큰 대회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어가스타에서 하는 메스터스라고 하는 대회하고 하나는 현충일에 5월 30일이 미국 현충일이에요. 현충일에 메모리얼 트러너먼트에 그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탑 골퍼들만 와서 치는 거예요. 최경주가 거기서 1등을 했어. 야, 시골 저 섬에서 온 사람이 책 한 권 가지고 완도에서 왔대. 그 사람이 거기서 1등을 했어. 그래서 잭 네클러스가 상을 주는 거예요. 그 상을 받으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오늘 내가 1등을 한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고백을 했어. 그 아내가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몰라요. 여기서 만나고 싶은 사람도 해봤는데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저 사람 텍사스에서 사는데 내가 그 집에 가봤어. 저택이요. 부자요. 야, 완도 섬에서 나온 사람이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거기서 왜 사느냐 물어보니까 꿈나무들을 데려다가 성경 공부하면서 가리키고 밥 먹이고 그러는 사람이 최경주 내외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완도 섬에서 나온 최경주가 메모리얼 트러너먼에서 1등을 했어. 잭 네클러스 제치고 타이거도 제치고 한국 완도에서 나온 사람 1등을 시킨 것은 마누라가 끊임없는 기도에 그래 너 한번 1등 시켜줄게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최경주가 또 나와야 돼요. 최경주 만화님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왜? 기도는 위대한 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병 고치는 것도 암도 경제도 근심도 욕심도 기도가
이루어지

수 있는데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오늘 여기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신 분들이 기도하시면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픈 사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모세의 기도가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100세 때 아들을 얻고 여호수아의 기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다윗의 기도가 골리앗을 물리쳤고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사자의 입을 막았죠. 바울의 기도가 옥터를 흔들었고 잔 낙스 목사님의 기도가 메리 여왕을 두렵게 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얻었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 사흘이면 죽는다. 야, 히스기야 왕이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흘이면 죽는다고 이 사람이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던지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고 달에 볼일 보러 갔다가 하나님이 너 빨리 돌아가서 히스기야한테 내가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 연장해 준다고? 15년 연장해 준다고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좋아했겠어요? 슬퍼했겠어요? 아이, 춤추지. 왜? 내일 모레 죽는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15년 연장해 준 것은 히스기야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암병을 없애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자녀들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예수님의 생애의 우선순위가 뭐요? 기도요. 한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예수님 우리 대장이지? 나는 쫄병인데 우리 대장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으면은 근데 나 같은 쫄병이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 같아 안 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제자를 뽑을 때도 기도하고 뽑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는데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떡 다섯 덩어리,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갖다 놓고 예수님 뭐 했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축사했다고 그래서 기도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5병이요. 야, 이 제자들한테 주면서 너희들이 갖다 나누어줘.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의 남자가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 그때 여자들은 안 먹었을까? 더 먹었지 남자보다. 애들 쫓아왔을까 안 쫓아왔을까? 아이 쫓아왔으니까 조그만 놈이 엄마가 싸준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덩어리 갖고 왔다가 예수님 제자가 좀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내놓은 거예요. 참 그 애도 기특해. 나 천당에 가서 한번 만나보고 싶은 게 야 너 배고픈데 어떻게 그거 내줬어? 예수님이 달라고 그래서 줬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달라고 그랬는데도 꽉 가지고 안 주는 사람들 더러 앉아있다. 예수님이 달라고 주세요. 그러면은 5병 2여의 기적이 나는데 30배, 60배, 100배를 줄 텐데 뭐 11조 내는 거 가지고 발발발발 떨지 말고 드려.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나는 체험해본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안 되는 게 없는데 예수님께서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 먼저 하셨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요. 델리 포지라고 하는 데가 워싱턴 외곽에 펜실베니아에 있는데 지금 영국군과 독립전쟁을 하는데 죽을 지경이라. 왜? 영국은 대포도 있고 말도 있고 뭐 군량미도 많은데 지금 이 사람 아직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조지 워싱턴 장군이요. 발리 벨리 포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눈이 막

가끔 쐈는데 무릎 꿇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정직한 생활의 본이 되고 겸손히 백성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미국의 FBI라는 게 있죠. 수사국장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제이거 후보라는 사람이 있었어. 수사국장 중에서 제일 힘이 세고 능력이 있던 FBI 국장이 에드거 후보예요. 오래 했어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미국 연방 수사국장인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는 민족의 위력은 원자폭탄이 폭발하는 힘보다 더 강하며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어떠한 힘의 결합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그랬어. 뭐가? 기도가. 우리나라에도 김구 선생이 뭐라고 그런 거 아니?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교회 하나 짓는 게 더 낫다고 그래서. 왜? 교회에서 뭐 하는 거?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상기하는 게 교회예요. 경찰서를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더 낫다고 한 김구 선생.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러한 지도자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에 그래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네, 예화 하나 끝마칠게요. 여러분 설교 들으러 온 거 아니라 기도하고 그다음에 기도받고 지금 3층에서 지하 1층에서 사람들이 꽉꽉 찼는데 이 목사님들이 이따금서 나가시다가 그냥 손에 얹고 기도해 주세요. 내가 조용기 목사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주여 믿습니다. 얹고 또 주여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여기다 대체 뭐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더라. 나는 하나 붙들고 2분, 3분 열심히 기도해도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봤어. 왜 당신이 기도하면 응답이 그렇게 빨리 오고 내가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이 늦게 오느냐. 내가 연구를 했어. 같이 지체패로 많이 댕겼어.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뭐. 내가 하는 얘기 맞나 안 맞나 한번 얘기를 해보라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 목사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목사님의 기도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 한 번만 받으면 나 명이 날 텐데 목사님 바쁘지. 그럼 그 사람들은 그날 땡뜬 거예요. 왜? 조모용기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됐겠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그 갈망하는 마음, 조용기 목사님이 손 한번 얹어주면 내가 나을 것 같다고 하는 그 갈망하는 심정.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왔나 나는 궁금해. 기도받으러 왔어. 기도하세요. 나도 저기 이제 저쪽에 가서 그냥 기도해 줄 텐데 6.25 동란 때 38선 근처에 Heartbreak Ridge라는 데가 있어. 비탄의 산맥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이름 진 게 아니오. 미국 정군 기자가 취재를 하다가 너무 많은 미군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슬퍼했겠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아들을 보내서 집에 오지 못하고 저기서 죽었어. 그거를 취재한 기자가 저 이름을 Heartbreak Ridge라고 지어놓고 잘 들어보세요. 이쪽에는 공산군이 그걸 팍소라고 그러죠. 공산군이 참호를 파서 이쪽에다 대고 총질을 하는데 여기는 미군이 참호를 파놓고 저쪽에다 대고 총을 쏘는데 얼마나 많은 미군 청년이 거기서 죽었는지 그 곳을 Heartbreak Ridge라고 써서 미국의 신문마다 그걸 보도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적탄이 피날로도 내려오는데 미군의 참호에서 팍스홀 참호에서 한 50m 떨어진 적진에 미군 사병 하나가 적탄에 왼쪽 어깨를 맞고 피를 많이 흘리고 지금 살려달라고 헤엎 헤엎 외치는데 미군 참호에서 들려요. 그런데 누구 하나가 피날로도 날

올라오는 적탄을 뚫고 거기 가서 데려갈 사람 하나도 없었어. 어떤 사람이 자기 시간을 자꾸 보더니 9시가 땡 하니까 두 말하지 않고 비워서 50m 가서 그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왔죠. 그 사람에게 치료를 해준 다음에 거기 사령관이 제일 높은 사람이 자네는 왜 9시가 되니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 쓰러져 있는 장병을 데리고 왔느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집을 떠날 때 어머니가 내 손목을 꼭 잡고 매일 9시가 되면은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안심하고 갔다 와라. 어머니의 기도를 믿고 갔다 왔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은 기도밖에 없어. 오늘 목사님들이 바쁜 목사님들이 왜 왔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러 오셨어요. 나는 어려서 정몽주 어머니의 정몽주에게 절개 지키라고 하는 백로가를 내가 들어봤어. 백로야 백로야 검은 까무기 뜻속에 가지 말라. 쇠망에 가는 고려를 걱정하다가 선주교에서 피 흘리고 죽은 정몽주의 눈물. 그 담신가를 보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여 가실 줄이 있으랴. 임금님에 대한 충성. 선주교에서 그런 것을 외치며 자기 왕을 위해서 자기 고려라고 나라를 위해서 평생 바친 것을 봤을 때 오늘 한국의 정몽주 어디 있어요? 여기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대한민국 교회를 바꿔놓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드려진 헌금 후에 주의 복락을 더하시고 은혜 70년, 복음 70년, 지난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하오니 주님의 은혜가 더더욱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극동방송 위에 또한 이 미스바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방송을 통하여 시청, 청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지금까지 지난 9월 8일 극동방송 사옥에서 열렸던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미스바 특별 기도성회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에는 김장환 목사님께서 열정적으로 전해주셨는데요. 뜨겁게 부르짖었던 미스바 기도의 현장, 예, 많은 성도님들이 흘린 눈물과 기도의 고백처럼 오늘 구한 우리의 작은 기도 역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명절 기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정 나누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는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길 기도하면서 추석 특집으로 함께한 이 시간, 예, 여러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권에서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야기. 세종이 완성해가는 행정수도의 꿈은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국가, 균형성장의 든든한 밑거름입니다. 국가 균형성장의 심장, 행정수도 세종, 국민 여러분과 함께 완성하겠습니다.

0: 이곳이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삼성선결교회 박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왜 그렇게 되었을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니 얻지 못한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열매가 맺힐 때에 열매를 원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열매가 없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삶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건건히 살아가기는 하지만 열매 없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 인생, 우리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될 열매가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던지는 이 질문 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열매가 없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책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책임, 사명이죠. 오늘 농부가 척박한 들판이 아니라 가장 비옥하고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원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존재와 같이 그 이유처럼 우리 인생도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따르게 하셨고 3년 동안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오직 한 가지,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해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분명한 존재 이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영광 돌리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생산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 다른 것 아니죠.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되고 그 은혜가 흘러가는 영적인 재출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다른 열매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 다른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뭘 부탁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전도를 통해 영적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 은혜가, 그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은혜만 누리고 살아가고 그 은혜만 받기를 원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았다면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그 열매가 더 확장되고 그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분부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재생산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월에 전도축제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명령의 뜻을 따라 영적인 열매를 맺는, 재생산,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 인격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교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홉 가지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홉 가지 열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마땅히 나타나야 될 열매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주목할 것은 이 성령의 열매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별개의 덕목이 아니라 한 뿌리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유기적이고 인격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 한 송이에 여러 알이 맺히는 것처럼 사랑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아홉 가지 열매가 유기적으로 맺는 열매 맺는 역사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물이 결실을 맺는 그런 때입니다. 과일이 탐스럽게 있고요. 곡식들이 익어가는 이 가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이전보다 나는 작년보다 지난 날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기대합니다. 많은 소출, 많은 풍성한 열매를 잇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받는 열매 맺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세요. 무화과나무가 어디에 심겼느냐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말씀하고 계세요. 무화과나무를 심는데 아무 땅에 심은 것이 아닙니다. 비옥한 땅, 기름 넘친 땅을 잘 만들어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곳에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도록 거름을 줄고 잘 가꾸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심겨졌고 가꾸고 관리했다면 당연히 마땅히 열매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을에 우리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마땅히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특권만 붙잡고 있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책임은 망각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해 보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특권을 받은 자들이 특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책임을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좋은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지만 그 합당한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책임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는 열매가 있습니까? 왜 열매가 없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책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저 우리가 은혜 누리고 그저 평안하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 누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세요.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책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책임을 감당하지 않기에 우리는 열매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명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열매 맺지 못한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상태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문제가 옮기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의 몸에 질병이 있다면 그냥 두실까요? 어떻게든 병원을 다니든 어떤 방법으로든 고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광온지기가요 3년을 와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을 구했지만 3년을 기다렸지만 열매가 없을 때 찍어버려야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뭘까요? 계급일까요? 아닙니다. 직분은 사명입니다. 책임입니다. 목사라는 직분, 장로님들이라는 직분,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의 직분은 그에 걸맞는 책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영적인 책임감 없이 자리만 지킨다면 여러분 그거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진 책임,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애매하고 폼만 잡는 그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쨌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누구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의 숫자는 턱없이 미약합니다. 그들은 권력이나 많은 것을 세상적인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친 영향력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몇 가지 별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들을 향하여 세상은 말합니다. 그들이 연병이라는 겁니다.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연병, 전염병이라고 불렀을까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움 받으면 그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보기에 무서운 영향력이 있게 저들은 전염병이다, 저들은 연병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영향력이 있습니까? 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바울의 행이 데살로니가 들어갔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여기도 왔도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자기 마을에 자기 동네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원문의 뜻이 뭐냐면 세상을 완전히 뒤집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 일행이 세상을 뒤집는 그런 역사를 향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영향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영향력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욕심부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열매를 맺지 못할 뿐더러 다른 나무에게 가는 영양분을 뺏어먹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경고하세요.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은혜를 누리고 있지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열매 맺기 위해 힘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열매를 맺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이 열매 맺는 것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계신 분들 중에서 등 쪽에 욕창이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욕창이 처음 생기는 것 자기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점점점 커지고 다른 데로 확장 확산될 때 그제서야 느껴요.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그런 영적인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움받았는데 아무런 반응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자고 있는 분이 여러분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침체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분명히 진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벤치 워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를 지키는 선수들이죠. 그럼 이들의 소망이 뭘까요? 경기에 나가는 것입니다. 벤치를 벗어나서 경기 가운데 나가서 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 자리만 지키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자리만 지키는 성도 아닐까요? 물론 자리만 지켜주셔서 감사하지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자리만 지키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영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영광의 역사가 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 안에 그 영광의 역사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 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열매 없는 이유가 뭘까요?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산불이 나거나 불이 날 때 얼마나 엄청나게 그 속도가 빠른지 모릅니다. 이번에 네팔의 그 엄청난 사건을 보세요. 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그런데 위기를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아픔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왜 예수님이 무화과의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13장에 기록된 비극적인 사건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13장에 기록된 두 가지 비극적인 사건, 하나는 빌라도에 의한 갈릴리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자들이던 사람들 중에 빌라도가 군사를 보내어서 참혹하게 살해하며, 그 살해함을 통해서 그 피가 제단 위에 쏟아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갑자기 18명이 비참하게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변을 당했다는 겁니다. 딱 하긴 하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그냥 남의 일로 치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너희도 열매 없으면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깨어있을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필요할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뭘 경고하시고 뭘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과 이 일들을 볼 때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본문을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는 하나님이 참아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경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이 언제 멈출 줄 아시나요? 누구도 우리의 인생의 시기가 언제 멈춰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게 무슨 일이 있겠어? 안일함이 있습니다. 설마 내가 오늘 무화과 나무처럼 찍혀서 버림을 당할까?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위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위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을 보세요. 언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깨달을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위기를 인식할 것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실까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깨달아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0: 위기를 알지 못하기에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는 주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을 보면 청지기가 부탁합니다. 금년에는 그냥 두십시오. 금년이라도 그냥 두셔서 내가 잘 관리하고 가꿀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주님이 그 기회를 다시 허락하셨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살아온 인생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내 믿음의 길을 새롭게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단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을까요? 책임을 망각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위기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위기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 아닐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지금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있는데 내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큰 열매, 많은 열매가 아니라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굳은 땅을 기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안일함의 근원을 파내고 회개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만 지키는 벤치워머가 아니라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십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안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내는 삶이 아니라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삼성선결교회 박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632-7771, 042-632-7771번 삼성선결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사람마다 버리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없었으면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기억이든 부끄러운 기억이든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선 자네가 무엇인지 몰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떻게든 될 것이며 무엇이든 될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의 시간은 내게 없었던 길을 찾게 하고 진짜 사랑, 진짜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내가 되도록 하는 시간, 바로 나를 새롭게 빚어내는 시간이 광야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202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이천에 사는 박은화 집사입니다. 주업은 주부이고요. 4시간 정도 유치원에서 방과 후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이면서 파트타임 유치원 교사이신 박은화 집사님을 만납니다. 먼저 이천신학교회 그리고 홍성한 목사님 자랑 들어보시죠.
1: 이천의 이천신학교회의 우리 담임 목사님은 홍성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말씀 중심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 강단에서 선포하고 계시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일상 속에서 매일 동행하시는 은혜로 똘똘 뭉친 예수쟁이세요. 우리는 제자훈련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여서 정말 건강하게 씩씩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2: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지요. 박은하 집사님에게도 복음을 전해준 교회로 인도해 주신 고마운 분이 있었습니다.
1: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가 정확하게는 한 7년쯤 된 것 같아요. 교회를 다녔다 한 게 한 10년 됐고요. 지내다가 어떤 집사님의 인도로 하나님을 소개받았는데 교회를 그냥 떠문떠문 다녔었어요. 인도자가 좋아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교회를 다녔던 거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말씀 듣고 주일 예배를 지나서 수요예배도 가보자, 금요예배도 가보자, 교회 청소가 있으니까 청소도 한번 가볼까, 뭐 이렇게 자꾸 끌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2: 박 집사님은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육체의 고통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확실히 만났습니다.
1: 말씀 훈련 과정에 제게 그때 정말 딱 허리 디스크가 갑자기 끊어져서 긴급하게 119에 실려가야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려가면서 생각한 게 그때 내가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도 괜찮겠다. 내가 만약에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어떻게 될까? 예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무섭고 끝이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도 괜찮겠고 내가 혹여나 하나님이 다시 나를 걷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아가고 싶다. 그런 고백을 내 속으로 했었던 것 같고요. 혹여나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도 괜찮겠다. 부르셔도 나 갈 수 있겠구나. 기쁘게. 그때쯤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나 기회가 있었습니다.
2: 극동방송에서 들려나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처럼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는 박은하 집사님의 부탁입니다.
1: 그것도 그분의 인도자가 이런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가끔씩 이게 딱 주파수를 정해놓고 고정해서 한번 들어봐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듣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또 운전할 때도 틀어놓고 종일 그냥 틀어놓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잠자지 않는 이상은 좀 매번 틀어놓고 위로받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위로받고 찬양으로 참 많이 위로받는 것 같아요. 저처럼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지금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생생한 목소리로 전파해 주시는 극동방송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2: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이신 박은화

0: 집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전파 선교사를 하고 계실까요?
1: 그거 간증 들을 때 참 많이 도전을 받거든요.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시는 것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있었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 보면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 힘을 얻고 물질로 또 헌신하는 거 보고 그걸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걸 듣고 또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해야 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 하고 싶은데 더 할 수 있는 물질을 또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0: 자기야,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지금도 좋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좀 받아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좋겠어.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만 바라봐주고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귀찮아. 엄마가 더 고상한 엄마가 되어서 공주처럼 너에게 대해줘야 되는데 남자처럼 대해줘서 미안하고 학업적으로 관계적으로 지금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거든.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 엄마가 뒤에서 무조건 힘이 되어줄 테니까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찬이가 되길 꿈꿉니다.
1: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을 향한 박은화 집사님의 음성 편지였습니다. 박 집사님의 소망이 담긴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주의 일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내가 열심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가정이 먼저 세워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마 자리, 아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 것을 또 올 한 해 더 많이 알아서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또 한 해를 또 하나님 주실 것을 또 기다리면서 살겠습니다. 올해 또 시작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마리아가 되려고 뭔가를 도전을 했는데 마르다가 되지 않도록 한 해 말씀으로 또 다시 다져지는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다듬어지는 또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1: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폭소리,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고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박은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 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FE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최근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를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보행신호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간에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밝은색 옷이나 반사가 되는 물품을 착용해 주시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앞만 보고 걷지 말고 좌우를 살피며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이 나를 보고 멈추겠지, 비켜가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 번의 무리한 횡단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보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FE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이 캠페인은 대전 유성경찰서와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블레싱 코리아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1시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함께 부흥을 꿈꾸는 더 블레싱을 개최합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 기도를 멈추지 말고 저자 이연후 목사님, 블레싱 코리아 대표 이강민 목사님, 따라하는 기도 저자 장재기 목사님, 시온의 대로 찬양팀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블레싱 코리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10월 18일 주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천안성결교회에서 2026년 천안시 복음화 연합대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대연성결교회 임서국 목사님,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님, 합동신학대학원 총장 안상혁 목사님, 순복음 성남교회 양병열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천안 아산지부가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천안중앙교회에서 천안 아산 44기 아버지 학교를 진행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관계를 돌아보며 공감과 존중 그리고 배려를 실천하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천안 아산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에 위치한 천성감리교회가 9월 27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성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에 위치한 순복음 하늘빛 사랑교회가 10월 1일 금요일과 2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오직 성령으로라는 주제로 영적 생명을 위한 특별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복음 하늘빛 사랑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오메가교회가 10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제4회 하늘문이 열리는 여리고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애터미 박한길 회장, 만나교회 우미셸 목사님, 규장 여진구 대표, 다윗의 열쇠 김선교 선교사, 물맷돌 중앙교회 안호성 목사님, 팀룩워십 이영진 간사입니다. 문의사항은 오메가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복수동에 위치한 평강교회가 중등부를 담당할 교역자를 모집합니다. 목사나 전도사의 경우 교단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사회선교센터 베데레집이 11월 12일 목요일 오후 7시 대전시 서구 계룡로에 위치한 하늘문교회 콘서트홀에서 2026 베데레집 후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시인과 촌장 하덕규 목사님을 초청해 가시나무 속에 피어난 사랑, 베델의 집의 희망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베델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구복로에 위치한 해세드교회가 10월 2일부터 30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50분 오직 예수라는 주제로 종교개혁 기념 말씀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은혜의 항해교회 정석기 목사님, 심플리교회 김영준 목사님, 채움교회 장준성 목사님, 아둘람교회 김요섭 목사님, 해세드교회 허재만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세드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0: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입니다. 김치찌개에는 김치가 있어야 하고 된장찌개에는 된장이 있어야 합니다. 동태찌개에는 생태가 있어야 하고요. 소고기국에는 소고기가 있어야 합니다. 미역국에는 당연히 미역국이 또 있어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극동방송에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고요. 복음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가 성도라면 모두가 동의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들의 삶에서는 특별히 명절 기간에는 다소 간과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듣기만 해도 마음이 풍성해지는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 가족과 함께하면 함께하는 대로, 또 혹여나 사정상 그러지 못한다면 또 그런 대로 모두가 은혜로 풍성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부재한 명절이 되지 않았으면 하고요. 이왕이면 복음 안에서 한